0: 해가지고 이 부수단은 만약에 내가 익산 골목축제를 만든다면 내가 사는
1: 네네.
0: 지역에 골목축제를 만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예, 좋습니다.
0: 네네.
1: 골목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0: 그러니까요. 그리운
1: 네.
0: 부분이 있죠. 그런 이야기 앞으로 좀 해보면 될것 같고요. 먼저 1부 지금 익산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부 지금 익산은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익산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과 함께 알면 좋을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1: 네.
0: 네. 6월의 소식인데요. 첫 번째 소식은요. 2026년 익산 서독축제 리뷰인데요.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 예. 제가 조금 네, 덧붙여 보겠습니다. 익산 서독축제가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이 연휴 기간에 아주 반짝 잘했어요.
0: 네. 네네,
1: 잘했는데 아주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 시민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익산 서동축제는 작년과 다르게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신흥공원은 중앙체육공원에서 큰 길 건너서 있는 그 신흥저수지 앞을 신흥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 무대였던 금마의 서동공원에서 도심권인 우리 중앙체육공원으로 무대를 확 옮겼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신흥공원까지 이제 축제 영역을 넓힌 것이 이번 서동축제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얼마가 다녀갔다고 그래요?
0: 올해 축제에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인원인 약 10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1: 그렇겠죠.
0: 네.
1: 워낙 접근성이 좋았고.
0: 맞습니다.
1: 예전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서동축제 때 뭔가 활동을 제외도 했었었는데 셔틀버스를 타고 다녔어야 되고
0: 맞아요.
1: 조금 그런 게 차를 놓고 가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또 불편할 수도 있고
0: 맞아요.
1: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일찍 끝나야 되고 다양한 조금 그 제한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한 인원이 더 많아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야간 레이저쇼처럼 작년에 비해 야간 프로그램도 좀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볼거리가 많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 네네.
0: 네, 다양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도심 퍼레이드 이렇게 시민들이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게 마련돼서 좋았다 이런 리뷰도 있었고요.
1: 네.
0: 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5월 방송에서 서동축제 소식을 미리 전해드리면서 다음 방송에는 축제 후기 가져오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 네네, 실제로, 후기를 한번.
0: 네네, 실제로 이제 축제장이 서동공원에서 도심권으로 옮겨져서 가까워졌다, 찾아가기 편해졌다 이런 점들을 좋게 꼽아주셨던 것 같고요.
1: 네.
0: 네. 그래서 뭐 항상 그래왔지만은 멋진 또 백제무왕 서동과 선화공주 퍼레이드 이런 것들 함께하면서
1: 그렇죠.
0: 또 역사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시민들과 더 가까운 공간에서 함께 즐겨서 좋은 축제였던 것 같고요. 네, 내년에는 또 어디서 치러질지는 모르겠지만 또 내년에도 중앙체육공원에서 만날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1: 예.
0: 네, 그래서 좋은 네 축제. 그 축제의 위치를 옮겼는데 더 관광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좋은 사례로 남게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1: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살짝 분위기는 중앙체육공원에서 봄에는 서동축제, 가을에는 국가축제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냥 예, 저의 바람입니다.
0: 네, 그럴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관람객들이 많이 증가가 됐으니까요.
1: 예, 예.
0: 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디에서 서동축제가 펼쳐질지
1: 그렇죠.
0: 또. 네.
1: 그리고 또 마침 5월 1일이
0: 이제
1: 이 공휴일이 돼버렸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0: 그렇습니다.
1: 이제 그때가 금토일이 이렇게 되니까 또 축제를 찾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저도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아봤었는데, 특히 야경도 괜찮았고, 네, 다양한 저는 먹거리 양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예, 먹거리 양터도 있고
0: 빠질 수 없죠.
1: 예, 여러 가지 그 즐거운 그 공연들도 있었고 해서 예,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네 이렇게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또 안내 드릴게요. 아, 또 파크 골프 소식인데 또 명진 쌤이 또 안 계시네요. 네, 네, 목천지구 파크 그러게. 골프장 행복 콜버스 이용 안내 소식입니다.
1: 아, 콜버스가 있나요?
0: 네, 저도 이 소식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0: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1: 네. 파크 골프 즐기는 분들께 도움이 될 교통 안내 소식입니다. 그 목천 지구에 파크 골프장이 있거든요. 오산면 네네, 쪽. 네. 그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오산면 행복 콜버스 확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하, 예. 네. 오산면 행복 콜버스는요, 이제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이제 정해진
0: 있는 게 아니라.
1: 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요 거점을 연결해서 운행되는 교통 수단인데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서 운행을 하지만 그 외 시간대에는 콜센터 예약 방식처럼 이용을 할 수 있는 버스라고 해요.
0: 아, 그래서 콜버스구나.
1: 네네네, 그렇습니다.
0: 예, 예. 콜택시 말고 콜버스.
1: 맞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파크 골프장을 경유하는 정기 운행 시간은 오전 7시, 오전 8시 35분. 오후 4시, 오후 5시 40분 이렇게 하루 4번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0: 이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는 거고.
1: 네네, 정기적으로 네. 파크 골프장을 경유하는 정기 운행 시간입니다.
0: 네네.
1: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는 콜센터 예약을 통해서 추가 이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번호가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콜센터 번호는 1533-3421번입니다. 아. 네, 1533-3421번입니다.
0: 그래서 여기에 전화를 하면 오늘 뭐 12시에 파크 골프장에 좀 가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이제 콜버스가 어디로 오세요? 뭐 이렇게 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
1: 네네네.
0: 느낌인데
1: 노선에 도는 것 같습니다. 아, 네.
0: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네네. 네. 사실은 그 대중교통이 조금 이제 촘촘하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는데
0: 거기가 좀 외졌거든요.
1: 네네. 네. 근데 이렇게 하루 네 번 운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용하기 정말 편리해졌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알아주셔야 될 부분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정해진 노선으로만 운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주말과 공휴일은 네네. 이용 전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아까 콜센터 번호 1533-3421번 네 문의하셔가지고 예약도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네. 이 콜하는 게 평일 위주로 아마 가능한
1: 네,
0: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자가용이 없으면 접근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 부분. 아,
0: 그렇죠. 배 타고 가야 됩니다.
1: 네, 아, 배 타고.
0: 자가용 없으면.
1: 아, 그렇습니까?
0: 네, 네네. 그, 망경강을 네. 배 타고 가면 갈 수 있는데.
1: 아, 그러니까요.
0: 그러지 네. 않고는 조금 어려워요.
1: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네, 행복 콜버스가 확대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네.
1: 네, 자세한 운행 경로와 시간은 익산시 놀이집에 게시된 시내버스 운행 시간표도 한번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아유, 근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파크 골프를 많이 이용하는데.
1: 맞아요.
0: 또 차량 운행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콜 버스로 해가지고 뭐 시내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하면 차량을 갖고 가는 거에 대한 부담도 줄고 또 주차 난도 나름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해소할 수도 있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그러니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다음 안내가 슬기로운 치킨로드가 행사가 있네요.
1: 맞습니다. 5월에도 있었고, 6월에도 있습니다.
0: 예, 중앙동에 있는 슬기로운 치킨로드 6월 행사 안내를 조금, 한다면, 이 슬기로운 치킨로드가 사실은 예전에 문화예술의 거리.
1: 맞아요. 익산 문화예술의 예. 거리.
0: 그전에는 익산 영정통.
1: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0: 거기가 이제 치킨로드가 됐는데, 그 시절의 우리라는 부제가 붙은 것 같아요. 슬기로운 치킨로드 그 시절의 우리. 이런 행사가 6월에 이제 그 이어진다고 하는데.
1: 네, 5월에도 있었거든요.
0: 계속 한다는 거죠.
1: 5월에
0: 그러니까 6월까지
1: 한 번 주말에 5월에 한 번 했고 6월에도 주말에 한 번 해요. 5월 16일이랑 17일에 했었고요. 6월 13일과 14일에 이렇게 나눠 가지고 펼쳐지는 거거든요.
0: 그래서 6월에 이 방송을 일찍 들으시는 분들은 13, 14일에 한번 가 보시면 좋지 않냐.
1: 네네.
0: 이런 지금 얘기인 거죠.
1: 네, 네. 충분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0: 네,
1: 네. 네, 네.
0: 그래서 이게 뉴트로 감성 체험형 축제라고 합니다.
1: 네, 맞아요. 예. 포스터도 보시면 약간 복고풍으로.
0: 네, 복고풍인데 새로운 복고풍.
1: 네, 네,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예.
0: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치킨로드, 먹거리 컨텐츠, 버스킹, 그리고 댄스 같이 이제 거리 공연, 공방 체험과 플리마켓, 그리고 비밀 기록 탐험 RPG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은쌤이 조금 보충해야겠지만 한 가지 보면 공방 체험과 플리마켓이 추가가 되네요. 네,
1: 네네, 맞습니다.
0: 예, 이 플리마켓이 이게 벼룩시장.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네. 또 가서 또 재미난 물건을 발견하는 재미도 네, 있고요.
0: 예, 예.
1: 또 밤에 6월에 치킨로드 이쪽 가면 제가 작년에는 이 치킨로드 축제를 가봤는데 인파도 많고 더워요 또. 또 그럴 때 예, 예. 먹거리 또 부스에서 수박 화채 같은 거 만나면은 아주 시원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0: 거기 삼계탕 파는 데 있습니다.
1: 어 맞습니다. 예. 맞아요.
0: 개땡땡에서 삼계탕을 맞아요. 팝니다. 예, 예.
1: 지금 치킨로드 쪽 그 치킨 브랜드나 입점에 있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다양해졌더라고요.
0: 예, 예.
1: 예, 그래서 또 거기에서 치킨 맛보는 재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계탕 맛보는 네네, 재미, 네네. 그런 닭 요리 맛보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네, 그리고 아까 문의 주셨던 비밀 기록 탐험 RPG는요. 문화예술의 거리, 그 치킨로드 곳곳의 단서에 따라서 사라진 중앙동의 기록을 복원하는 그런 체험형 RPG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가끔 익산 축제에서 이런 RPG 게임을 많이 예, 하는데 예. 오, 참여하신 분들이 재밌다고 많이 후기를 남겨주셔가지고 저도 좀 궁금해서 이번에는 꼭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0: 가만히 있죠. 13일에 제가 일정이 어떻게 되나.
1: 네네. 다들 모여요. 네. 모여요. 네네. 네네. 했으면 좋겠어요. 좋겠고요. 그 이후에도 또 레트로 게임 미션, 뭐 자유 기반 탑업도 함께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럴 네네.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그 이제 이름도
1: 치킨 로드.
0: 슬기로운 치킨 로드.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이제 익산이 치킨의 도시라는 점도 살리고 중앙동 골목의 옛 분위기도 함께 살린 그런 행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1: 네네.
0: 그럼 익산이 왜 치킨의 거리, 치킨의 도시가 됐을까?
1: 맞아요. 맞아요.
0: 예. 많이 키우니까.
1: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0: 아주 거대한 우리 치킨
1: 업체들이
0: 업체들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치킨 업체의 본사가 네. 바로 이곳 익산에 있습니다. 본사라기보다는 본 공장이라고
1: 네,
0: 해야 되겠죠.
1: H사가 네, 있죠. 예, 예. 그래서 길 이름도 H로고 H로가
0: 그렇죠,
1: 있고
0: 그렇죠. 예,
1: 맞습니다.
0: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산하면 치킨을 먹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1: 네네네네.
0: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익산에 이제 좀 또 새로운 예를 들어서 김천이 김밥 축제를 하잖아요.
1: 맞아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은.
0: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 상관이 원래 있었죠.
1: 어떤.
0: 그 김밥을 파는 김땡 천땡이라는 그 가게를 줄임말이 김천이에요.
1: 아 그렇죠. 그거는 네, 상관관계가 네. 있긴 하죠.
0: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밥 축제를 했는데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익산도 치킨으로 대박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1: 그럼요. 예, 그럼요.
0: 그래서. 잘 이게 진짜 슬기로운 예, 치킨 로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하니까 그리고 또 구시장 남부시장 쪽에서도 치킨 축제를 또 하기도 하고 포차 축제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0: 아 그렇군요. 그쪽은 또 이 시장 치킨
1: 맞아요.
0: 예, 시장 또 치킨 또 나름 맛있거든요.
1: 구역별로 예. 또 치킨 맛이 살짝 다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0: 카레를 넣는지 안 넣는지
1: 네,
0: 뭐 이런
1: 네,
0: 거.
1: 네, 네.
0: 예,
1: 그래서
0: 예.
1: 좀 다양하게 즐겨보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해주셔서 기억이 났는데, 또, 익산 하면은 라면도 또 공장이 있는데.
0: 그 S라면이.
1: 네네,
0: 있죠.
1: S라면도 예. 있고, H사도 라면을 만들고 이렇다 보니까.
0: 아, 그렇죠.
1: 네네.
0: H는 좀 고가 라면이어가지고.
1: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중앙동 이 치킨로드 쪽에 가보면, 라면 체험 부스가 있잖아요. 익산 아트센터에.
0: 그렇죠.
1: 고급 보그라우스가 있는데.
0: 거기가 이제, 나만의 레시피
1: 맞아요 맞아요
0: 하니까.
1: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것도 함께 가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예전에 전주에서 라디오 같이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익산에 왜 보그라우스가 있는 것이냐 왜 보그라우스가 있냐 연관관계가 예. 뭐가 있냐
0: 복을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1: 네네네.
0: 이 복을은 보글보글하는 그 보글입니다.
1: 네네네. 예. 그래서 왜 라면 이런 레시피 체험 부스가 있냐 이래서 또 그것도 이야기 나온 김에 살짝 말씀을 드립니다.
0: 그렇죠.
1: 네. 익산이 라면과 치킨.
0: 예, 네. 그 S 회사가 그 볶음면으로 네. 대박을 또 나가지고
1: 네, 매운
0: 예, 세계,
1: 거
0: 예.
1: 맞습니다.
0: 전 세계 어디나 다 있다고 해요.
1: 맞아요. 네. 아 맛있죠.
0: 그 저도 뭐 해외를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다 있던 것 같아요.
1: 아 마트에 네, 정말 예, 대단한 위상이네요. 예. 요즘에 또 올 여름에는 또 냉면 육수에 그것을 함께 넣어 먹는 또 불닭 물냉면이 또 인기 레시피라고 하더라고요.
0: 아, 그거는 그렇게 파는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그렇게
1: 제조해야 돼요.
0: 제조하는
1: 네.
0: 그 짜짜 빠구리
1: 네네 그것처럼
0: 이렇게.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아하.
1: 저희가 물냉면 육수를 사가지고 볶음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섞어 먹는 그게 또
0: 아,
1: 유행이라고 합니다.
0: 침이 고이네요.
1: 네. 네. 어,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0: 네.
1: 네. 6월 13일과 6월 14일에 중앙동 치킨 로드 행사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네. 어, 저희 음악을
0: 하나 한 곡, 들어야죠.
1: 네. 한 곡 듣고 네. 와야 되겠죠. 네. 네.
0: 어떤 음악을 들을지는 뭐 치킨에 대한 거를 들어야 되나?
1: 네네. 바삭바삭한 치킨이 네. 생각나는 음악으로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 방송은 익산 시민이 전하고 있는 익산 이야기 재미보라의 재미수다입니다. 네, 1부 지금 익산에서 네, 6월에 시민분들이 알면 좋을 쓸모 많은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자, 네 번째 벌써 소식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익산 신청사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소개해 주시면
0: 네네.
1: 좋겠습니다.
0: 네,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되면서 익산 신청사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강연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인데요. 신청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2026년에 이제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익산 시청을 가면은 그 민원을 보러 갔는데 제가 민망할 정도로 솔직히 그 안에가 되게 낡긴 했었어요.
1: 그렇죠. 그 자체가 문화재급이지.
0: 네네.
1: 예,
0: 진짜 그
1: 맞습니다.
0: 안에 무슨 무슨 과까지 이제 찾아갈 일이 많이 없긴 한데 가끔 이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보면 너무 낡긴 해서 좀 근무하시는 분도 불편하셨긴 했겠다 싶긴 했었거든요.
1: 아주 말끔해졌죠.
0: 네네. 신청사 가보셨나요, 선생님?
1: 저도 로비까지는 가봤습니다.
0: 그쵸. 가보셨죠.
1: 아, 죄송합니다. 로비도 가봤고 사무실도 한번
0: 그쵸,
1: 가봤는데
0: 가보셨죠.
1: 사무실이 벽이 없어요. 지금도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벽 대신에 이렇게
0: 파티션?
1: 책꽂이 같은 이런 걸로 그쵸 임시 파티션 같이 해서 이게 이제 구조가 바뀌거나 뭐 실국이 뭐 통합되건 나뉘지건 하면 그 요구에 맞게 이렇게 빨리빨리 바꿀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서 뭐 장단점은
0: 공간이
1: 있겠지만
0: 그러니까요.
1: 그것도 좀 나름대로는 좀 획기적이다는 생각은 했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왜 신청사 개청이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근데 사실
0: 맞아요. 얼마 안
1: 건물이
0: 됐죠.
1: 지어진지는 작년에 지어졌어요.
0: 네, 맞아요.
1: 그 앞에 이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쫙 이제
0: 맞아요.
1: 예전 청사를 보존했어도 물론 되었을 순 있겠으나 예전 청사가 아마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를 했을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철거했죠. 예.
1: 철거 다 하고 신청사와 앞에 딱그 정원이 다 완성이 돼서 이제 개청식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 정말 이제 옛날에 그 청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
0: 맞아요.
1: 신청사로 딱 탈바꿈을 했더라고요.
0: 거듭났죠.
1: 거듭났습니다.
0: 맞아요. 개청식이 오래 있었죠. 저도 신청사를 가봤는데요. 말씀하신 정원이 꽃이 되게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 특히 저는 예전에 민원을 보러 갔을 때 시청에 주차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지하 주차장까지 있어서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따로 잘 마련이 돼 있어서, 최근에 익산시청에 뭔가 일이 볼 일이 있어서 갔을 때는 주차 공간 때문에 힘든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가 굉장히 편리해서 좋았던 것 같고, 또 1층에 카페 공간도 있잖아요. 로비에 전시도 약간 있고, 해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행정 업무 보는 공간을 넘어서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네,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아마 끝났겠습니다. 5월 22일, 20일, 20일에요.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꽃다운 익산 시민 플러스 대학 제2강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미. 네, 이 강연은 마음 챙김과 치유를 주제로 요즘 많이 사랑받고 계시죠. 성진 스님과 하성용 신부님, 네, 시민들과 함께 네,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마련이 됐습니다.
1: 아, 이 스님과 신부님이 그 대담을 같이 하면서
0: 맞습니다. 네, 강연을
1: 아,
0: 네, 해주시는
1: 그렇군요.
0: 자리로 마련이 됐고요. 또 지난 5월 23일에는요, 신청사 또 야외 공연장에서 시청 파크 콘서트가 열려서요, 익산 시립예술단 공연과 함께 가수 원슈타인 소코도모가 출연하는 공연도 함께 진행됐고, 네. 이 공연이나 이제 강연이 별도의 예매나 입장료는 없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1: 아,
0: 방식으로 또
1: 익산
0: 마련이 됐습니다.
1: 시립예술단이 있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네. 저는 거의 항상 시청은 뭐 민원 보고 여권 만들고 서류 떼러 가고 뭐 이렇게 항상 갔었는데,
1: 아, 여권을 만드셨어요?
0: 네. 네, 여권은 이제,
1: 최근에?
0: 그 말소 돼가지고 그러니까, 네네 예,
1: 아, 만기가 됐겠죠.
0: 네 말소는 조금... 아니라 네 만기가 네. 돼서 네 제가 너무 과격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만기가 돼서 또 네네. 아유, 네 근데 또 그 여권 발급료도 수수료가 많이 좀 올랐더라고요. 네.
1: 아 그런가요? 네, 수수료는 오, 제가 잘 몰랐습니다.
0: 그리고 예전에는 좀 욕심이 나가지고 권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했었는데. 네. 네, 그냥 이제 기본 해주세요, 기본 이렇게 해가지고 네 도장이 네 페이지가 네 찍을 곳이 너무 많아서 문제여가지고 그랬었는데 예.
1: 그래도 이왕 하는 거 두꺼운 걸로 하시지.
0: 아, 네 어떻게 될지 예. 몰라서 또 그렇긴 하네요. 네네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신청사가 또 개청이 되면서 시민 행사나 공연 강연의 장소로 활용이 이제 되게 돼서. 네, 조금 더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이래서 자주 시민의 입장으로서 자주 드나들게 되지 않을까. 네,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네,
1: 그 공원도 좀 뭐 이렇게 산책하고 맞아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신청사가 시민분들이 이제 편하게 찾아가고 문화도 즐기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아마 잡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1: 소식, 다음 소식은
0: 네네 다음 소식도 빠르게 들려드리겠습니다.
1: 예.
0: 네,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네, 반려견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진짜 네.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예. 그런 분들 꼭 챙기셔야 할 생활 정보인데요. 이제 우리가 반려 동물을 키우게 되면은 동물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아, 그래서 예, 등록을 해야 되나요?
0: 네네, 그래서 자진 신고를 하시게 되면 네네. 이제 이거에 대한 단속 지금까지 등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진신고 예. 기간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1차 자진신고 기간이 올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1: 아, 이번 달까지네요.
0: 네네.
1: 네.
0: 이번 6월까지고요. 6월, 네. 이후 7월 1일부터는 또 한 달간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네. 자진신고 기간을 줬는데 등록을 안 했다고 이러면서 그치. 네, 집중을 예. 단속하는 예. 기간이니까요. 네, 꼭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네, 네 대상이고요. 네, 반려
1: 어떻게 등록을 어떻게 지문을 찍나요?
0: 그 보통 이제 동물농장 네. 아침에 보시면 네. 이렇게 동물들이 잃어버리면 이렇게 내장칩을 스캔하잖아요. 네, 네네. 네. 내장칩을 등록하는 방식이 있고 예. 아니면 외장형으로 목걸이처럼 이제 내장칩이 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 목걸이형으로도 네. 하실 수 있어요.
1: 네네.
0: 네, 요거를 이제 등록 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시거나 등록 정보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시면 과태료에 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진 신고 기간 안에 변경이나 이제 신규 등록을 하시면 과태료 부과는 면제가 되니까요. 네, 꼭 좀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려견을 이제 새로 키우시거나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었거나 이제 뭐 입양을 새로 하셔가지고 소유자 정보가 달라졌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변경 신고가 필요한데요. 변경 신고나 이제 신규 등록을 하시면 우리 이제 주민등록증처럼 우리 강아지에게도 동물 등록증이라는 증이 이렇게 샥 나옵니다.
1: 아하.
0: 네. 그렇습니다.
1: 사진도 나오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쫙 예. 나옵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는요, 국가 동물 보호정보 시스템에서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요. 시청에 방문해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강아지가 없어지거나 해도 또 쉽게 찾을 수
0: 맞아요,
1: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 작년에 저희 서동축제 할 때 폭죽 소리에 놀라가지고 개가 도망갔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찾으셨나 모르겠어. 정말.
1: 찾았나 진짜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이렇게 등록이 돼 있었다면 뭐 쉽게 찾아줄 수 있지
0: 맞아요,
1: 않았을까.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네네. 진짜 잃어버리면 그 찾을 길이 없어서 가족들이 막 발을 동동 막 그런 거를 저도 축제 때 막 네. 왕왕 보는데
1: 네. 이게 평소에는 뭐 굉장히 얌전하고 그런데 갑자기 막 그런 놀라거나 하면. 어딘가로
0: 있죠.
1: 사라져버리고 막 이렇게 맞아요. 되는 경우들이 예, 있더라고요.
0: 네. 그래서 동물 등록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중요한 안전 장치이고 이제 반려견 잃어버렸을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네, 한 번쯤 꼭 이 소식을 네.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1: 내장형도 편할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얼마나 어려운 뭐랄까요 그 강아지한테 이렇게 아픔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0: 네네네네네.
1: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0: 그걸 더 권장하는 방식이라고 하시긴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예, 예, 아무래도 예. 이제 잃어버릴 일도 없고 예. 하다 보니까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외장용으로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그렇고 다음 소식 저희가 또 들어가 볼까요? 네.
1: 예.
0: 다음 소식은 익산 안심이 앱 사용 및 다운로드 안내입니다.
1: 아, 안심이 앱.
0: 네. 아. 알고 계셨나요? 안심이 앱?
1: 아니요. 안심을 먹어보긴 했는데.
0: 네네네.
1: 예, 안심이 앱은 제가.
0: 네네. 아, 처음이죠.
1: 처음입니다. 네. 네.
0: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나온 지는 꽤 됐더라고요.
1: 네. 그 말로 생각해보자면. 뭔가 안심을 시켜주는
0: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안전, 네, 뭐 용가, 네. 뭔가 이런 거에 관련된 것 같죠.
1: 예, 예.
0: 네, 익산 안심이라는 이 앱의 그 공식 이름이고요. 이용 대상은 익산 네네네. 시민이고 익산 지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어플입니다. 네, 이제 그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은 네. 실시간 기각길 위치. 경로 이탈, 정상 귀가 정보를 등록된 보호자와 함께 공유하는 기능이 있고요.
1: 아.
0: 또 위급사항이 생겼을 때 위급상황 버튼을 누르거나 핸드폰을 흔들면 익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자동으로 표출되고 관제 요원이 주변 CCTV를 확인한 뒤에 필요하면 경찰이나 소방과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1: 아, 이거는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네.
1: 특히 이게...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0: 맞아요.
1: 이렇게
0: 맞아요,
1: 좀,
0: 맞아요.
1: 예, 필요하신 분들은 정상 귀가 정보나
0: 네네네네.
1: 이런 것들을
0: 네네네네.
1: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보호자,
0: 네네네.
1: 뭐 아기들은 뭐 부모님이 될 거고, 뭐 이제 어르신들은 자녀가 될 거고,
0: 맞습니다.
1: 뭐 이런 분들이
0: 네.
1: 잘 오시나 아니면 우리 애기 학원 갔다 잘 오나 뭐 이런 것도 예,
0: 네, 볼 수 있으니까 있고. 그러니까요. 네.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밤에도 뭐 좀 활동을 좀 많이 하잖아요. 저녁에도 산책을 한다든가 뭐 실내 영화를 본다든가 뭐 이런 야간 이동도 좀 많아지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학생들 혼자 귀가하시는 분들 밤길이 좀 무섭다 이렇게 걱정되는 시민분들은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반려견 칩 심는 것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은 어떻게 칩을 심을 수는 없으니까
0: 네, 스마트폰으로
1: 앱으로
0: 맞습니다.
1: 하면
0: 맞습니다.
1: 뭐 엄청 편리할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뭐 이렇게 흔들어서 핸드폰을 흔들면 위급 그 상황을 알릴 수도 있고 한다고
0: 네네네네.
1: 하니까
0: 네네네 맞아요.
1: 네, 뭐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
0: 네네. 네. 그래서 뭐 설치는 간편해요. 플레이스토어랑 앱스토어 가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앱을 설치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본인 인증을 하고 특히 보호자 등록을 미리 해둬야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경로를 이탈했다든가 뭔가 위급상황에 핸드폰을 흔들거나 하면은 이제 보호자한테 그래야 서로 실시간으로 알림이 가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설치하고서 보호자 등록도 하시고 설정까지 확인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거는 정말 몰라서 못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오늘 이렇게 잘 소개를 저희가 해서 이 검색을 익산 안심이
0: 네 이렇게. 맞아요. 네. 그렇게만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1: 익산 안심이로 네. 해서
0: 지금은 이용자 수가 많지는 않은데 아마 홍보가 여기서 네. 조금
1: 오늘
0: 저희가
1: 이제
0: 되면
1: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또 많이 설치를 하시면 금방 네 설치자가 예, 많아지지 않을까
0: 네 그렇습니다.
1: 됩니다. 네.
0: 네네
1: 저희 난... 구독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맞아요. 네네. 예, 예. 이렇다고 또 네. 일단은 말을 해두고 나중에 늘리면 되니까 구독자는 일단 말을 해두고 네. 예. 그래서 익산 식초 홈페이지 가보시면 익산 안심이 앱 사용하고 이런 방법에 대한 것도 상세히 또 적혀 있고 하니까요. 활용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여름에 또 요긴하게 쓰이는 어플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요렇게 해서 여섯 가지 소식 일부 지금 익사는 코너에서요 6월 알쓸생정 알면 쓸모 많은 생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미보라의 재미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만날 수 있고요. 전주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1부 지금 익사는 마쳤고요. 2부에서는 또 수다 방송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1부에서 6월 알쓸 생정으로요. 서동축제 리뷰나 뭐 파크골프장 행복콜버스, 중앙동 슬기로운 치킨로드 행사, 뭐 동물등록 사진신고 기간, 익산 안심이 앱 소신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축제와 골목축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만약에 내가 익산 골목축제를 만든다면? 이런 이야기를 또 해보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골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저보다 선생님이 더 익산의 그쵸. 골목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네, 그렇죠. 네,
1: 근데 이제 골목이 많이 없어지기는 한 것 같은데.
0: 그렇죠. 한번 추억을 되살려서.
1: 근데 이제 골목이 없어진 게 생각해보면 거꾸로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큰 길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가보면은 거의 골목길 같이 된 데도 있어요.
0: 맞아요.
1: 어렸을 때는 길이 막 넓어 보였는데 사실 그렇게 넓지 않은 길이었던.
0: 우리 몸이 작았던 거겠죠,
1: 그렇죠.
0: 저희 몸이.
1: 네.
0: 네. 저도 예전에 다 커서 어린 데서 초등학교를 모교를 간 적이 있는데
1: 네.
0: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1: 이렇게 작았다고? 뭐
0: 네,
1: 이런.
0: 이렇게 계단이랑 복도가 좁았다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 익산 중앙동에 그 전북은행 사거리가 있어요.
0: 네네, 있죠.
1: 예. 그고 사거리가 지금은 뭐 차들도 물론 교차는 하지만 거기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 데였습니다.
0: 왜 그랬을까요?
1: 거기가 제일 큰 사거리여가지고. 예.
0: 위험해서 그렇구나.
1: 그게 이제 1977년에 이리역 폭발 사고가 났었는데요. 이리역 폭발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 길이 그 당시 이제 옛날 익산 이리역으로 가는 메인 도로였어요.
0: 그래서
1: 예,
0: 통행량이
1: 그래서
0: 많고.
1: 거기는 이제 횡단보도로 우리 그 경찰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0: 네.
1: 신호에 따라서 건너야 되는데 무단횡단하면요. 그 앞에 옛날 우리은행 건물 앞에서 30분간 벌 받고 서 있었어야
0: 진짜요?
1: 돼. 네.
0: 그 정도로
1: 제가
0: 주요.
1: 그걸 어떻게 할까요?
0: 서
1: 서,
0: 계셨다? 벌을 받고 서 계셨구나.
1: 예.
0: 얼마나 세워둡니까, 그 사람들이?
1: 30분 세워둡니다.
0: 아, 이제 힘들겠네. 가만히 서 있으려면 30분 동안.
1: 예.
0: 그렇구나. 그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구나, 거기가.
1: 그렇죠.
0: 지금으로서는 조금 상상하기는 어렵네요,
1: 그렇죠. 그리고 그
0: 진짜로.
1: 길이 몇 발짝 걸으면 길 건널 수 있는데, 그거를
0: 그쵸.
1: 그렇게 했어? 하겠지만, 사실입니다.
0: 그때
1: 그때는
0: 당시에는.
1: 그랬습니다. 예. 예, 그때
0: 그렇구나.
1: 택시 기본 요금 230원.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0: 와,
1: 예.
0: 진짜 옛날이다. 그러면은 거기 중앙동 전북은행 사거리 말고 혹시 또 기억나는 골목이 또 있으실까요, 혹시?
1: 익산, 옛날 이리라고 한다면, 그, 백화점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0: 네네네.
1: 네. 이도 백화점과 삼남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뉴타운 백화점으로 바뀌었는데, 그 예전 제일은행에서 뉴타운 백화점으로 가는 그 길이 제일 번화가였어요. 예. 거기가 살짝 오르막길인데, 보면 사람 머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0: 진짜 그 정도로요?
1: 예.
0: 와, 그렇구나.
1: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익산에 이리 옛날 이리에 살았던 분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다니기가 막 어려웠던 곳인데 하면서 예, 과거를 회상을 하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골목이 아니라 제일 큰 대로였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가보면은 뭐 골목은 아니지만 조금 쇠락한
0: 그렇죠,
1: 그냥 예,
0: 그렇죠.
1: 길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이제 또한 세대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1: 예. 그 길을 그 반대쪽으로 쭉 가면은 치킨 로드가 나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다들 아마 익산에서 번화가라고 하면은 그쪽 중앙동 쪽을 많이 꼽아 주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거기가 대한서림도 있었고 만남의 광장처럼.
1: 대한서림 지금도 있는
0: 네,
1: 것 같은데.
0: 네, 있어요. 지금도 예, 있어요. 근데 예, 예. 옛날에 그 제가 민간기록물 전시회를 네, 가니까 예, 예. 그 아까 그 거리 중앙동 거리가 사람 머리로 가득했다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1: 그 사진이 있었나요?
0: 네네네 대한서림에서 다들 약간 옛날 복고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잠자리 안경에 이제 반팔 와이셔츠 입고 사람들이 그렇죠. 책을 보면서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서점에 사람이 완전 바글바글한 그 맞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예. 거기가 그렇게 진짜 번화가였구나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장소겠다.
1: 거기가 이제 서울로 치면 강남역 4번 출구. 네.
0: 그런 느낌.
1: 그 무슨 제과였죠?
0: 어떤?
1: 거기에 항상 제과점.
0: 네 빵집 예, 있어야 되고 예. 맞아요.
1: 그렇듯이 1위에도 예, 풍년 제과.
0: 맞아요.
1: 이제 있었고 뭐 이제 그런 그래서 골목하면. 이렇게 이제 익산에서 1위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그런 정말 옛날의 추억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얘기입니다. 90년대 넘어가면서 익산이 이제 신시가지가 개발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쪽 인구가 줄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뭐 별로 오래 안 살았는데 그 기억이 나네.
0: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축제는 돌아보면 약간 치킨로드 쪽으로 많이 문화예술의 갔죠. 거리 쪽에서 예. 축제가 진행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1: 그쪽은 예전에는 좀 어른들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쪽으로 갔고
0: 전북은행 쪽
1: 지금 예 지금 치킨 로드 있는 쪽은 약간 이제 중장년층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는 양복점 양장점이 그 길에 엄청 많았습니다.
0: 그렇구나. 예,
1: 그 옛날에는 기성 그 옷이 복이 없었던 맞춤 양복을 하던 시절에는 그 동네 양복점이 되게 많았어요. 양장점도 그래서 엄마들 블라우스도 맞춰 입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농협 쪽 골목에는 지금도 좀 많이 있지만은 식당가.
0: 맞아요.
1: 무슨 회관.
0: 맞아. 예, 예.
1: 거기가 이제 그쪽이 되게 많았고 조금 더 가면 뭐 이제 술집들 뭐 이런 데가 있었고 그래서 그쪽은 좀 그 옷집과 뭐랄까 먹자 골목이었고 그 지금 말씀 제가 아까 얘기한 그쪽 대한서림 이쪽은 좀 젊은이의 공간. 그렇게
0: 그렇구나.
1: 좀 나눠졌던 것 같아요.
0: 옛날에는 그랬구나.
1: 예, 예, 예.
0: 그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중앙동 일대가 은근히 진짜 무슨 회관, 오래된 맛집 같은 데도 많고.
1: 그렇죠. 오래... 그 동네를 가보시면
0: 맥주집도 많고.
1: 그 옛날 일본식 건물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0: 맞아요. 있어요.
1: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씩 막 손을 대고 해서 이제 얘기해주면은 그렇구나 하는 데가 많긴 한데 그 좀 그 옛날 그 일본식 그 건물들이 가옥들이
0: 맞아요.
1: 아직도 조금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고
0: 맞아요.
1: 반면에 그 저쪽 중앙동 아까 말씀하신 대한서림이나 이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0: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맛집도 오래된 맛집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유명한
1: 그렇죠.
0: 맛집도 뭐 칼국수집, 만두집, 아까 말씀하신 네. 회관 뭐 이런 식당들도 많고 뭐 연탄 갈비 구이 같은 집들도 있고 또 그 맥주집도 오래된 맥주 네 집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맥주집은 얼마 전에 유튜브에 한번 나왔었는데 월요일에 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자리가
1: 혹시 그 맥주집이 삼땡 맥주집인가요? 거긴 아니고
0: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자리가 미어 터지고 그리고 작년 치킨 로드 때도 갔었는데 치킨 로드하고 이제 대로를 사이에 두고 있잖아요. 대암서림 그렇죠. 이쪽은. 네네. 근데 그쪽에 있는 맥주집까지 완전히 자리가 동이 나서 앉을 자리가 없었던. 예. 네. 그래서 작년에 성공적이었던 축제로 또 기억이 되는데.
1: 그 네. 할머니 맥주가 그래서 익산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원래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지역 축제 뭔가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혹시 중앙동 복지센터 아니까 그러니까
0: 행정복지센터요?
1: 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동사무소.
0: 네네네네. 네.
1: 중앙동 동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0: 어디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네요.
1: 그 근처에 있거든요.
0: 아, 그 근처에 있어요.
1: 근데 이제 그 대한서림에서 그 역 반대쪽으로 살살살살 오면은 있어요. 그 자리가 아주 오래전에 익산 시청이었습니다.
0: 아, 진짜요?
1: 네. 거기가 익산 시청이었는데 그 익산 시청이 그게 그럼 얼마나 오래전이냐? 아마 일제 강점기 때였을 거.
0: 아, 진짜.
1: 네, 일이 시청이었고 그게 바로 거기 길 건너에 옛날 경찰서가 있는데
0: 맞아요. 구경찰서가 있어요. 예,
1: 지금 아시는 구경찰서는 그 중앙 사거리에 있는 그 건물을 구경찰서로 다 알고 계신데 그 경찰서가 구경찰서 맞긴 한데요.
0: 그거보다 구경찰서
1: 그러니까, 예, 그전 경찰서에서 거기로 이사 간 거였거든요. 그전 경찰서가 바로 그 지금 있는 경찰서 건물 뒤 그 마당에 있었어요.
0: 그렇구나.
1: 거기로 시청이 이사를 갑니다.
0: 오.
1: 예. 그리고 이제 시청이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당시 신시청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0: 네네네네.
1: 그리고 빈 자리에 경찰서가 들어왔고 그 경찰서가 또 지금 구경찰서가 된 네. 구경찰서로 이사 가고 뭐 이렇게 됐어요.
0: 그렇구나.
1: 그래서 예. 그
0: 주요 청사들도 많이 이사를 예. 했구나.
1: 는데 저도 이제 저는 제가 처음 얘기한 그 중앙동 그 행정복지센터가 시청일 때는 저는 어르신들의 얘기를 듣고 안 거예요. 여기가 옛날 시청이었다고 얘기를 그렇구나. 들어서 아는 거고 저는 거기가 시청인 거를 보지는 못했어요.
0: 네. 네.
1: 하지만 그랬다고 합니다.
0: 아, 네네. 네. 말씀해 주시니까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어딘지 알겠어요. 네, 그 네.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네, 역의 반대 방향으로
1: 교회가 하나 있는
0: 맞아요,
1: 그,
0: 맞아요.
1: 네, 옆에. 네.
0: 그렇구나.
1: 거기가 그랬습니다.
0: 중앙동이 진짜 과거에는 정말 네. 뭐 행정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거에 소재지이고 막 그랬네요.
1: 네, 그렇죠.
0: 그렇구나. 지금은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긴 한데.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를 끝으로 고기를 이제 더 넘어가면 이제 주택가.
0: 그렇죠. 예, 맞아요.
1: 예, 뭐 마동이라든지 이쪽에 갈산동, 주연동 뭐 이렇게 거긴 다 주택가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0: 거기는 제가 지금 제가 처음에 익산에 이사 와서 막 이런 데를 궁금해서 돌아다닐 때도 주연동이나 마동이 이 일대는 지금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때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주택이 진짜
1: 맞아요.
0: 많았어요. 네, 네. 나무 있는 마당들도 많았고 네. 그랬었어요.
1: 그리고 이제 갈산동, 주연동, 마동 아니 죄송합니다. 갈산동, 주연동, 동산동 쪽으로 이어지는 이쪽이 예전에 이제 일본식 건물이 많았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1: 일본식 주택가인데 거기가 약간 언덕이에요. 나름의 산이 있었습니다.
0: 동산동 쪽에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있죠. 네, 있죠.
1: 네. 그래서 그쪽이 조금 네 주택가가 많이 있었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이제 그래서 골목 축제를 하게 되면 그럼 어디서 할 거냐 예. 그 주택가는 좀 그렇고 이제 거기에서 내려가면 이제 사람이 주택에 있으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생기죠 그래서
0: 그렇죠
1: 그 구시장 남부시장
0: 있죠
1: 예 그쪽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축제가 있어
0: 맞아요
1: 예,
0: 거기는 포차 축제 있습니다 예. 네네네
1: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금괴를 찾아라를 한번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0: 맞아요. 그 예. 맞아요. 그런 그 축제도 있었어요. 맞아요.
1: 예.
0: 행사 중에 있었죠.
1: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0: 한번 더 했으면
1: 좋겠다. 금괴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예.
0: 저는 아까 중앙동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 오랫동안 많이 중심지였던 곳에서는 맛집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익산에 이 맛있는, 사실 유명한 식당은 많이 있잖아요. 뭐 비빔밥이라든지, 육회 비빔밥이라든지, 뭐 칼국수라든지 많으니까요.
1: 비빔밥이라고 하나요?
0: 네, 비빔밥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 말도 맞죠. 왜냐면 비벼져서 나오니까.
0: 네네, 예. 비빔밥, 뭐 짬뽕 라면, 뭐 유명한 게 너무 많으니까 언젠가는 이것들을 총망라해서 푸드페스타처럼 익산의 음식들 노포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배를 든든히 채우고 갈 수 있는 축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1: 그래서 제가... 백년가게가 또 익산에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맞아요. 네. 그런 또 소망이 있습니다.
1: 근데 제가... 이제 백년가게 말고도 또 그런 유사한 뭐랄까요, 신흥 백년 가게.
0: 맞아요.
1: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익산이 또 먹을 거에 진심이지 않나 싶은
0: 맞아요.
1: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1: 예, 예. 그리고 지금도 또 새로운 또 맛집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0: 맞아요. 예. 그래서 또 익산에서 생겨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맥주처럼 프랜차이즈도 익산에서 또 생겨난 프랜차이즈도 있고.
1: 그렇죠.
0: 할머니 맥주라든가.
1: 할머니 맥주, 네, 또 뭐. 무슨 치킨도 있고.
0: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총 망라해서 예. 언젠가는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일 수 있는 전국에서 그런 축제가 하나
1: 그러네.
0: 만들어지면 예. 좋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중앙동을 특집으로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수다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스가 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1: 일단 그 익산역 앞이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 별로 없잖아요.
0: 네, 맞아요. 지금
1: 다시
0: 별로
1: 이제
0: 없어요.
1: 다시 많은 사람들로 좀 채워지는 그러한 유행은 또 돌고 논다고 하니까 또 그러한 그 지금 뭐였죠? 치킨 로드
0: 네네네네.
1: 축제나 이런 걸로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가 또 생기면 또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0: 맞아요,
1: 생각이
0: 맞아요.
1: 좀 듭니다.
0: 네.
1: 예, 예.
0: 또 그쪽이 그래도 지금 침체돼 있지만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히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1: 네네,
0: 그만큼
1: 네.
0: 또 축제 아이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고 또 생각이 되니까 생각하니까
1: 네.
0: 많이 좀 부흥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좀 사실은 정말 유동인구는 많은 곳인데 아쉬운 부분이에요.
1: 네, 아쉽습니다.
0: 네.
1: 거기 또 칼국수집 맛있는 데
0: 네,
1: 있고
0: 맛집은
1: 예.
0: 많은데 짬뽕라면도 맛있고
1: 네.
0: 많은데 좀 아쉽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골목축제 이야기하면서 중앙동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1: 네네네.
0: 네, 익산의 옛날 골목 풍경이 떠올려도 보고 네, 지역축제 가면 어떤 거 하고 싶을지도 이야기해봤는데요. 네, 앞으로도 익산 곳곳에서 다양한 지역 행사들이 열릴 텐데요. 네,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골목들이 더 사라지지 않고 정체성을 좀 띈 축제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요,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골목축제 만든다면 어떤 축제를 만들고 싶을까? 내가 생각하는 추억의 골목 이런 것들 상상하시면서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역의 추억과 정치가 닮은 많은 곳들이 새 생명력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0: 네, 음악 듣고 올까요?
1: 네.

0: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미보라의 재미스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중앙동 골목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1: 예, 이번 한 시간도 정말 숨가쁘게 익산의 소식부터 또 저희 수다까지 너무 저희는 재밌게 방송을 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0: 네네. 네. 네, 중앙동 추억 생각나시는 분들은 댓글도 저희 네. 유튜브 영상에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1: 그리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인데 왜 익산 얘기를 하지 하고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수는 있으나 저희가 전파를 타는 거는 전주 쪽이긴 하지만 또 유튜브나 라디오 앱으로 또 전국에 이 방송이 다 전파가 되고요. 또 전주분들도 익산에 한번 놀러 오시면 아 예전에 내가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익산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또 오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꾸준히 익산의 소식과 또 가볼 만한 곳 이런 곳 잘 안내를 성심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0: 네, 자칭 홍보대사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익산 시민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의 재미스타였습니다.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선택이 모여 앞으로 우리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새로운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선거를 통해 시민들은 각자의 생각과 바람을 한 표에 담아냈죠. 누군가는 기대를, 누군가는 변화를, 또 누군가는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마음을 투표함에 넣었을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승자와 패자, 숫자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 멀리 바라보면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결과보다 참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규칙 안에서 미래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고 자유롭게 투표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지금의 일상도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선거와 현충일은 조금 닮아 있습니다. 선거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라면 현충일은 과거를 향한 우리의 기억입니다. 미래를 선택하는 일과 희생을 기억하는 일, 그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공동체는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던진 소중한 한 표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지켜내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깊이 감사하며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 마음이 모일 때 우리 삶은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구상원 라디오 전주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치열했던 한 주를 보낸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을 지켜내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첫 곡 띄웁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네, FM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76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바라는 더 나은 세상은 아주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와 마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선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각자의 기대와 아쉬움,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다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과 공동체를 바라볼 시간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민주주의는 계속되죠. 시민이 선택한 당선인들이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하게 되는지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정책,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일, 이것 또한 역시 시민의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때로는 응원을 보내고,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때로는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지역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고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연결하는 그런 소통의 광장으로서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시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이 공동체 라디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조금 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지역에 대한 일들을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 함께 하셔서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이한철 슈퍼스타.

네, 이한철 슈퍼스타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주 1회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935 라디오 전주호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71회 현충일을 맞아서요, 국가보훈부 전북 서부 보훈지청 이윤심 지청장님과 전화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로 방송되고 있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은 호국 봉은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윤심 국가보훈부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님 모시고 호국 봉은의 달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전북 서부 보훈지청의 주요 업무 그리고 6월 호국 봉은의 달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윤심 국가보훈부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935 라디오 전주원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북 서부보훈지청장 이윤심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청취자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청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전북 서부보훈지청, 이 전북 서부보훈지청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 지청은 익산 모현동에 위치한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익산, 군산, 정읍, 김제시와 부안, 고창군 등 서부 지역 6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생존해 계시는 이석규 애국지사님을 비롯해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전공상 군경 및 유가족 등 약 15,000여 분의 보훈 대상자분들이 저희 관내에 계십니다. 저희 보훈지청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선양사업과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의 예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그리고 다양한 보훈 대상자분들이 전라북도에 한 3만여 명 정도 계신다고 했는데, 한 15,000분 정도가 그 전북 서부 보훈지청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는 거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네네.
1: 그런데 아무래도 그 6.25 참전유공자분들처럼 고령인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현재 6.25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은 94세시고 또 월남 참전유공자분들도 평균 연령이 79세십니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보훈 대상자 어르신들 댁으로 직접 찾아가 가사, 간병 등 재가복지 서비스 등 노후복지 사업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로운 노후를 돕고 예우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고령인 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먼저 올해 익산우체국과 협약을 해서 보훈가족 두드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편 배달망을 활용해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 고령 보훈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네. 또 비슷한 취지 사업으로 보보 안심콜도 있는데 AI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로 홀로 거주하시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통화 기록이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즉시 안부를 확인해서 위기 사항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또 올해 3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1: 네네.
2: 홀로 계신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을 위한 생계지원금이 신설되어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뭐 사람과 그리고 기기를 활용해서 보훈 대상자분들을 밀착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도 살펴보고 계시고 있군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호국 보훈의 달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에는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6.25 전쟁일, 6월 29일 제2연평해전처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역사적인 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을 잊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뭐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나요?
2: 네, 우선 6개 시군 주간으로 6월 6일에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과 6.25 전쟁 76주년 행사 등 기념 추모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고 그 밖에도 전북일보사 주간에 전북 보훈대상 시상식 및 정북포상 전수식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국가유공자분들을 포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호국보훈의 달 주제는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입니다. 이 주제 아래 저희 지청에서는 재복근무자 감사 캠페인과 호국보훈 기부런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게 딱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재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제가 궁금하네요. 재복근무자 감사 캠페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재복근무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 보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보보가 쏜다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보보는 국가보훈부의 보훈 상징 캐릭터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지킬 보호, 희생과 공헌에 보답한다는 갚을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보가 쏜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 경찰, 해양경찰 등이 근무하는 기관에 직접 과일빙수 푸드트럭이 방문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고창의 영선고등학교와 부안 베이커리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쿠키를 구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장에서 소방관, 경찰관 분들에게 전달하는 응원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보보는 국가본부의 보훈 상징 캐릭터였군요. 다양한 감사 캠페인인데 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과 함께 재복 근무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취지가 따뜻하고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하신 이 호국 보훈 기부런 이벤트는 어떤 내용인가요?
2: 네, 호국보훈 기부런 이벤트는 청취자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6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먼저 미션 두 개가 각각 진행되는데요. 러닝앱이나 워킹앱을 활용해서 6km 러닝 또는 6만 보를 걷고 인증하시거나 현충시설 방문 인증을 하시게 되면 각각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벤트 참여자가 600명을 달성하게 되면 보훈가족에게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드릴 예정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벤트 참여를 통해서 기부까지 된다니 정말 뜻깊은 사업인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600명 달성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님과 이 시간을 통해서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6월을 더욱 의미있게 맞이하게 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2: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번영은 영웅들의 희생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훈 대상자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보훈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북 서부보훈지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주변에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이 계시는지 살펴주시고 그분들께 따뜻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한 번 더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본부 전북 서부보훈지청 이윤심 지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청장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주시 평화도서관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장애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평화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최한 2026년 장애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오는 10일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평화도서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장애인 독서 복지 분야의 우수한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요. 도서관 사서와 함께 도서관 이용 방법을 배우는 도서관 사서와의 만남을 비롯해 수어로 소통하는 중급 수어교실, 손으로 전하는 소통, 수어 영상 도서를 활용한 독후 활동, 그리고 그림책과 식물을 활용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 원의 테라피 꽃으로 엮는 마음 등이 마련됩니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중급 수어교실은 지난 4월 운영된 초급과정에 높은 호응에 힘입어 개설된 심화과정으로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수어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화도서관 063-281-642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 운영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무료 창업 상담이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6월 26일 금요일 청년 이음 전주에서 6월 청년 창업 금쪽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이번 상담은 창업 전문가와의 1대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경영 전략과 창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6월 25일 오후 6시까지 네이버 폼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장소는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청년 이음전주 1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년 일자리과 063-281-876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6 전주 단오가 오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덕진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에 맞춰 개최되는 이번 행사 기간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를 비롯해 창포물 머리 감기, 수리취떡 나눔, 전통놀이 체험 등 단오의 세시 풍속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낮부터 밤까지 전통예술과 문화공연이 이어지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도 운영되며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 맛배달과 연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전망입니다. 특히 덕진 호수를 배경으로 조성된 피크닉 존에서는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며 축제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전주의 천년 역사를 밤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6 전주 국가유산 야행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전주시는 천년고도 전주 역사 속 밤마실을 주제로 경기전과 풍남문, 전주향교, 전라가명 등 전주의 대표 국가유산을 무대로 다양한 야간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야행은 후백제 왕도 완산주부터 조선시대 전주부에 이르는 전주의 역사를 8개 분야 25개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후백제 유적을 찾아가는 스탬프 투어, 잃어버린 후백제를 찾아서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견원대왕배 씨름대회, 역사기행 프로그램인 후백제 왕궁 산선행 등이 마련됩니다. 또한 경기전을 배경으로 한 공포체험 프로그램 좀비실록, 전주 향교에서 진행되는 추리 미션 향교괴담, 풍남문 앞 국악공연 뜻밖의 국악,
달빛 아래 차 문화를 즐기는 달빛 차회 등 야간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초여름밤 전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색다르게 만날 수 있는 2026 전주국가유산 야행은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인형극도 보고 한지 인형도 만들어 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한옥마을 인형극 체험관에서 인형극도 보고 한지 인형도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가족의 사랑과 효심을 담은 인형극 호랑바위가 오전 10시 30분에 토끼와 호랑이의 재치 있는 이야기를 그린 호랑이님 나가신다가 오후 2시에 공연됩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과 연계한 한지인형 제작 체험도 마련됩니다. 체험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되며 참가비는 7,000원입니다. 참여 인원은 회차별 선착순 20명으로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과 체험은 한옥마을 인형극 체험관에서 진행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010-8668-804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마마무 포 플라워즈.

네, 마마무 포 플라우즈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청년 부부의 결혼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부 결혼 비용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부부에게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전주시는 예비 부부와 신혼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집 규모는 모두 30쌍이며 생애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기간은 얼마 안 남았네요.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전주시 통합지원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063-281-8715번입니다. 전주시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2026 글로벌 인재 양성 영어 능력 강화 사업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학생들이 국내 집중 영어 교육과 해외 체험 연수를 통해 국제 감각과 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선발 인원은 모두 15명으로 3년 이상 전주시에 거주한 대학생 가운데 2026년도 2학기 휴학이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 학생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영어 몰입 집중 과정을 거친 뒤 11월부터 12월 사이 미국 현지에서 2주에서 3주간 해외 체험 연수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 이내이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청년이음전주 4층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 방문 접수 또는 전주인재육성재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인재육성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문의전화 063-283-5501번입니다. 전주시 덕진보건소가 시민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7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 한 달 동안 운영되며 돌봄 명상과 MBTI, 애니어그램, 웃음테라피, 미술치유, 마음컨트롤 등 다양한 심리 정서 회복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호흡과 소리를 통한 요가 회복 명상, MBTI 기반 자기이해와 마음회복,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기탐색, 웃음을 통한 행복감 향상, 미술로 내면을 표현하는 야간 미술 치유 프로그램 등 시민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회복을 돕는 내용으로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며 모집은 오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전화 또는 네이버 블로그 댓글로 가능하고요.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다만 1인 1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고요. 대리 신청이나 중복 신청은 제한됩니다. 또 모든 회기에 참석한 참여자에게는 완주 기념 선물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덕진보건소 전화 063-281-857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을 앞두고 시민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한병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전주 독서대전과 연계해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의 책 독후화 부문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후감 부문, 그리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 대전 홍보 인스타툰 부문입니다. 독후화와 독후감은 전주가 선정한 올해의 책인 황금 고라니, 거의 다 왔어 등을 읽고 작품을 제출하면 되고 인스타툰은 전주 독서 대전을 주제로 4컷에서 8컷 사이의 작품을 제작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 5일부터 7월 21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문화상품권 등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 또는 도서관 산업과 063-230-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레이스 오늘 하루 정말 예쁘다.

네, 블루레이스 오늘 하루 정말 예쁘다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장터가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노송광장에서 제7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판매장터와 체험장터, 놀이마당, 공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준비됩니다. 판매장터에서는 수공예품과 생활소품, 문구류, 놀이키트는 물론 수제 디저트와 커피, 음료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체험장터에서는 슬라임과 펜 만들기, 수달키링과 다육화분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딱지치기와 신발 던지기 등 같은 전통 놀이와 함께 팀을 이루어 단서를 찾고 범인을 추적하는 추리 게임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서는 바이올린 연주와 난타 공연,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민생사회적 경제과 063-281-28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어반 스케치와 라디오 방송을 결합한 시민 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어반 스케치로 떠나는 전주여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그림과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지역의 풍경, 기억을 기록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교육은 오는 6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총 12회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그리다, 말하다, 나누다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먼저 그리다 과정에서는 어반 스케치를 통해 골목과 한옥마을, 공원 등 전주의 다양한 풍경을 직접 그려보며 자신만의 시선과 감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또 말하다 과정에서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와 기억, 공간의 감각을 시민들과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작은 전시회를 열어 공동체의 기억을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오광민 곁에 한 그루 그림 공방 대표가 맡으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와 천마중길 아울터 등에서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드로잉과 방송에 관심 있는 시민 15명이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20일까지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25209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2026년 상반기 시민 라디오 스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공동체 라디오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라디오 방송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방송 기획과 원고 작성, 장비 활용, 방송 운영 실습은 물론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됩니다. 교육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총 9차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모집 인원은 전주 FM에서 직접 방송 활동을 희망하는 전주 시민 15명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 선발 과정을 거쳐 참여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교육 장소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와 천마들길 아울터이고요. 모집은 오는 6월 14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가능하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하시면 되는데 됩니다. 문의 전화는 063-252-0935입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J. Rabbit, Happiness.

네, 제이레빗 해피니스 듣고 왔습니다. 네, 935 라디오 전조원 듣고 계셨는데요. 935 라디오 전조원 어느덧 오늘 시간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정책을 만들고 누군가는 행정을 책임지겠지만 결국 지역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일 겁니다. 그래서 뭐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뽑힌 당선인들의 관심 가져주시고요. 정말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못하면 또 잘하고 또 이렇게 비판도 쓴소리도 하고요. 또 잘하고 있으면 또 응원도 해주고 하는 게 우리 또 앞으로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현충일이죠. 제71회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투표를 하고 더 나은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이 땅을 지켜낸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마음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마음이 함께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따뜻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끝곡으로 이클립스 소나기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 저는 최성은이었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의 공기를 천천히 환기해 보는 시간,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환경의 날인데요. 거리에 쓰레기를 줍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일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시선을 조금 다르게 돌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바로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 여러분 안에 마음 환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의 온도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온난화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야속한 서운함에 마음 바닥이 가뭄처럼 마음이 쩍쩍 갈라지기도 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버릇이나 내일의 불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걱정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태계를 잠시 혼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듯 여러분의 마음 생태계에도 다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치고 찌든 마음의 노폐물들을 가만히 걸러내고 여러분들만의 마음 화살표를 따라 걸으며 따스한 응원과 위로의 숨결을 불어넣어 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작은 지구를 가꾸는 가장 아름다운 환경 보호가 아닐까요? 오늘의 마음 그늘터에서는요. 여러분의 마음 환경의 시간을 따라 산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6월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의 첫 곡, 윤마치의 초록으로 문 열어볼게요.

지금은 전주 FM 구사무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 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 주 금요일에 본방, 두 번째 주 금요일 재방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공동체 라디오 어플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다시 듣기도 청취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눌러와 주세요. 첫 번째 보현심의 끄적임은 어휘로 빚은 감정 사전인데요. 단어에도 저마다의 온도가 있고 때로는 달큰하거나 쌉싸름한 맛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1년 넘게 원고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보현이가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무심코 뱉은 언어와 종이 위에 남겨진 문장들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켜켜이 쌓여온 감정의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6월의 어휘로 빚은 감정 사전은 자정작용입니다. 일주일 동안 켜켜이 쌓인 일상의 소음들과 마음을 바짝 타들어가게 했던 야속한 말들이 가슴 한구석에 뿌연 먼지처럼 가라앉아 있는 기분이다. 마음이 답답해 나도 모르게 길고 깊은 한숨을 훅 내쉰다. 문득 자정작용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숲과 바다가 비를 뿌리고 파도를 치며 스스로 정화하듯 몸이 살기 위해 스스로 내뱉는 한숨이었구나. 때로 감정이 넘쳐 흘리는 눈물도 가슴을 비워내는 한숨도 내 안의 마음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다정한 자정작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쉬는 한숨 끝에 마음의 온도 조절 장치를 가만히 켜둔다. 박효신의 숨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숨을 통해서 마음 환기시켜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6월의 어휘로 빚은 감정사전은 자정작용이었는데요. 자정작용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자연계 스스로가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처음에 깨끗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숲은 울창한 나무를 통해 탁한 공기를 거르고 강물은 흐르고 흘러 스스로 이 물질을 가라앉히며 맑아지는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뾰족한 말에 찔려 마음 온도가 펄펄 오르는 날도 있고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부터 왈칵 쏟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할까 하고 본인 탓을 하거나 남의 탓을 하려고 해요.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건 뒤늦게 알게 됩니다. 가끔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후 하는 한숨 뒤 눈물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잠시 멈추기 위한 신호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무진의 신호등 감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 신호는 무슨 색깔을 띠고 있는지 찾아보시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금은 전주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 두 번째 코너 월간 보현심인데요. 이 코너는 감정을 재촉하지 않고 그늘이 가르쳐준 방향을 따라 오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6월의 월간 보현심은 언어의 온도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오래 머문다. 아무렇지 않게 던져진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필름처럼 계속 재생이 된다. 사람의 마음에도 환경이 있다는 걸 느낀다. 따뜻한 말이 머무는 자리에는 숨이 편해지고 차갑고 날선 언어가 오래 머문 자리에서는 마음의 공기까지 탁해져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한동안 타인의 말 속에서 나의 생각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게 정답인 것처럼. 누군가의 기준과 시선, 차가운 말의 방향에 마음을 맞추다 보니 정작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지조차 잘 보이지 않았다. 분명 나의 마음인데도 마음 환경의 주인을 잠시 잃어버렸다. 그 방법을 찾지 못해 주변을 서성이다 혼자 앉아 버렸다. 앉아있는 주변의 시선에 응시해본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보거나 걷는다. 오로지 나만 생각해도 괜찮다. 다른 것뿐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깊게 이해하려 하지 말자. 나의 본연의 결을 가진 언어로 마음을 가만히 채워간다. 다시 마음의 따스한 온도를 천천히 올려본다. 장기하와 얼굴들, 그건 네 생각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인지를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말이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어? 아니잖아. 어?

6월의 월간 보현심 언어의 온도였습니다. 예민하고 타인의 말에 쉽게 자극을 받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앞에서는 무지 쿨하고 괜찮은 척 하지만 말의 잔상 때문에 일상의 지장을 받을 때도 많아요.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디선가 재생을 하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머뭇거리거나 숨어버리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은 오롯이 저를 통해서만 버텨내야 하는 순간들이었고요. 우연히 장기하와 얼굴들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요. 가사 중에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라는 부분이 너무 공감이 가고 통쾌했어요. 생각해보면 같은 상황을 겪어도 각자의 환경에 맞게 겪어가잖아요. 오늘 환경의 날을 맞아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말의 잔상들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시원하게 외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여유 없을 땐 침묵으로 마음의 환경 보호를 해주자고요. 강혜인의 긴밤이 지나도 꽃은 필 거야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따스한 언어의 꽃을 피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은 전주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부연심의 마음 그늘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 주 금요일 본방, 두 번째 주 금요일 재방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어플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다시 듣기도 청취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 세 번째 코너,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입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의 마음이 쉬어가는 의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때로는 제가 길어 올린 다정한 끄적임이 의자의 주인공인데요. 6월에 머무는 6월에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에서는 구윤재 시인의 첫 시집인 미래 아이 뜀틀 속에서 발견한 문장입니다. 유리새의 제목의 시에서는 유리는 추동한다. 우리는 유리한다. 유리는 시도한다. 유리는 만질 수 없기에 유리하다 부분에서 마음의 빈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유리는 맑고 투명하지만 동시에 가장 부서지기 쉬운 연약함을 품고 있어요. 마음은 유리창처럼 파르르 떨리며 금이 가거나 깨져버리곤 하죠. 시인은 말합니다. 유리는 유리한다. 얽매이지 않고 떨어져 흐른다고요. 감정의 온도로 쉽게 변해버리는 마음의 환경도 분리수거 정리함처럼 투명하게 유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이 마음에 더 와닿았어요. 우리는 만질 수 없게 유리하다에선 상처받은 마음이 너무 투명해서 오히려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대거나 만질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역설적이게도 그 연약함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마음 안에도 조용히 빛나고 있는 유리새는 존재할 거예요. 멜로망스의 유리 곡 감상하시면서 청취자분들의 마음속 유리새를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6월의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는 구윤재 시인의 첫 시집이었는데요. 시라고 하면 어딘가 어렵고 낯설 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보현이도 그래요. 정답을 찾아야 할 것만 같고 시인의 숨은 뜻을 시험 보듯 맞춰야 할 것 같은 부담감도 있었어요. 가끔 시집을 읽을 때면 멋진 추상화 한 점을 가만히 바라보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선 하나, 색채 하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그림을 보고 있으면 묘하게 가슴이 일렁이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속에 담긴 모든 단어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툭 와서 얹히는 한 구절, 손끝에 와닿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새로운 걸 발견하는 기분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초록의 숲의 대지의 자양분을 먹고 자라듯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환경도 정기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에게 시집은 멈춰있던 마음의 환경에 무한한 영양분을 듬뿍 채워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언어와 일상에서 지쳤을 때 시집을 펼쳐보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설고 신선한 감각이 열리거든요. 잔나비에 나는 볼 수 없던 이야기 감상하시면서 청취자분들만의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에 앉아 쉬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금은 전주 FM 구사무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현이의 메모장 마음 그늘터 찾기 코너예요. 온전히 자신만의 쉼터를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6월의 마음 그늘터는 반려식물 행운목입니다. 며칠 전 창가에 놓인 행운목의 새 잎이 천천히 내밀고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분명 어제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초록이었는데 새 잎을 보니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었다.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나는 자꾸 결과만 바라보며 살아간다.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본다. 회사 책상 위에 작은 공간에서 자리를 조용히 지켜주는 행운목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행운목은 햇빛이 드는 자리를 묵묵히 견디고 목마른 날엔 조용히 잎을 축 늘어뜨리다가도 다시 물을 머금으면 천천히 초록을 회복해낸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알게 되었다. 마음에도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따스한 말 한마디, 숨이 편안해지는 공간, 조급하게 다그치지 않는 시간들. 사람도 식물처럼 어떤 환경 속에 머무느냐에 따라 마음의 빛깔이 달라지는 건 아닐까? 오늘도 행운목 잎을 가만히 바라보며 내 마음의 온도와 빛을 생각하게 된다. 최유리의 바람이 참 좋은 날에 감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와 빛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와 빛을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6월의 마음 그늘터는 반려식물 행운목이었어요. 청취자 여러분은 행운목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창한 화분도 깊은 흙도 필요 없이 그저 투명한 유리 접시에 맑은 물 조금 채워서 행운목을 얹어두기만 해도 참 잘 자라는 나무였어요. 이 행운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흙도 없이 든든하게 받쳐준 울타리도 없이 홀로 버텨내야 하는 척박한 상황을 행운목은 원망하거나 주저앉는 대신 자신이 가진 단단한 나무 기둥 속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투명한 물을 부지런히 빨아 올리며 기둥 꼭대기에서 마침내 연하고 눈부신 초록색 새싹을 튀어냈고요. 우리 마음 생태계에 필요한 행운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거창한 대박이나 타인의 대단한 인정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 안에 맑은 수분을 길어 올리는 힘이야말로 마음 환경을 보호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지구에서 다른 사람이 던진 쓰레기는 다 비워버리시고요. 카더가든 나무 들으시면서 행운목 한 그루 마음에 가만히 심어두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년 6월 보현심의 마음 그늘 터에서는요. 마음 환경의 생태계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함께 산책해 보았습니다. 타인의 거친 언어 공해에 마음의 주인을 잃고 주저앉았던 날도 있었고요. 지워지지 않는 말의 잔상 때문에 홀로 외롭게 숨어버렸던 순간도 있었는데요. 비와 바람을 통해 스스로 맑아지는 자연의 자정작용처럼 여러분 마음에 흘러내린 눈물과 한숨이 환기를 시켜 감정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한낮에 햇살이 부쩍 뜨거워진 6월인데요. 세상의 날카로운 언어들이 여러분의 마음 환기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가만히 행운목에 굳건한 기둥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대신 살아봐준 적은 없으니까 타인의 시끄러운 소음에도 의식적으로 마음의 볼륨을 꺼도 괜찮아요. 오롯이 여러분의 부드러운 결을 가진 언어로 소중한 청정구역을 다정하게 가꾸어가는 싱그러운 오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마음이 쉽게 지치고 메말라 있었다면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의 흙은 괜찮은지 감정의 잎사귀는 잘 자라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의 끝곡 터치 더 여정 노래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연출, 구성, 진행의 전주공동체 라디오 935 보현이었습니다.

아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치나라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제들이 돈 주고 가는

털털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대기실로 아침 옷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놓고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고 적응해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올려대 야 이게 우리 시차 이걸 가고 우린 아직 여기 산다 전에 11에는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사물의 재발견, 연시. 오랜만에 들른 시장에 달콤한 냄새가 옅게 깔려있다. 몰린 인파에 떠밀리듯 앞을 향해 걸었다. 사방이 연시 천지다. 만질만질 보기 좋게 통통한 연시는 여느 과일들을 진열해 놓은 것과는 달리 꼭지 부분이 아래로 뒤집힌 양상이다. 담백하고 뻑뻑한 밀도의 음식을 좋아하던 나와 반대로 언니는 부드럽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다. 돼지고기 비계 부분이라던가 반숙으로 익힌 노른자, 바나나나 고구마, 그리고 연시. 좋아하는 음식의 간극만큼이나 우린 생김새 또한 반대였다. 작고 마르고 어두운 피부의 언니와 크고 통통하고 하얀 나. 이목구비도 어디 하나 닮은 곳이 없었다. 우린 성장 환경 내에 크고 작은 상처를 서로 돌봐주지 못한 채 할 일 없이 각자의 자리를 지켰다. 생존이었다. 사춘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서로를 적이라 인식하기도 했었던 것 같다. 언니는 날 믿지 않았고 나는 언니가 날 별 이유 없이 미워한다 생각했다. 옆집 이웃이 이사를 간다며 건넨 비닐봉다리엔 꼭지가 뒤집혀 스티로폼판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연시 6개가 들려있었다. 연시는 여전히 안 좋아하는데 내 돈 주고 사 먹어보지 않은 과일을 좋아하는 직사각형 도기에 마른 꽃잎 같은 꼭지가 잘 보이도록 반드시 담았다. 그날 언니는 15분 뒤 도착한다는 예고 후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다. 식탁 의자에 앉자마자 밥을 차려달라고 하더니 낮잠을 조금 자겠다고 했다. 도기에 금세 끈적한 집이 얼핏 보이는가 싶더니 그새 날벌레가 꼬였다. 연시 배꼽이 보이도록 뒤집어 놓은 양상에는 이유가 있었다. 얇디얇은 껍질에 비해 무거운 과육 탓에 바르게 놓는 순간부터 배꼽에 압이 가해지고 곧잘 터지게 되는 경우인 것이다. 터져나온 과즙을 보며 언니와 20대 내내 다투며 흘린 내 눈물 콧물을 떠올렸다. 곧잘 터지는 연시 배꼽, 마를 대로 말라 건조하고 예리한 연시 꼭지, 손으로 살짝만 집어도 바스스 부스러지는 연시 꼭지, 바스스 몹시 작고 깜찍한 감꽃, 여린 감꽃은 과육을 맺으며 커지고 또 마른다. 연시의 꼭지를 매만지며 나는 언니를 떠올린다. 식사 후 한숨 자고 일어난 언니는 시장 근처 카페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사주곤 곧 일어나 봐야겠다 했다. 온통 주황빛으로 물든 시장에 들어가 부드러운 닭다리살로 튀겨냈을 닭강정과 시장 명물인 고추튀김을 포장해 언니 손에 들려주었다. 나이 먹고도 나만 아픈 줄 알아 철이 늦게 들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마다 내가 평생 봐온 어색한 그 미소, 옛날엔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던 그 미소를 지는 언니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면 그렇게 웃으며 저번에도 그 얘기했다고 할 테니 언니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들려 배웅했다.

네, 1부 코너입니다. 실버건의 주간 플리, 저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코너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실버건의 주간 플리의 주인공은 밴드 루시입니다. 네, 첫 곡으로 들으셨던 노래는 루시의 대표곡 중에 한 곡이죠. 개화 듣고 오셨는데요.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못 죽는 기사와 비단 요람이라고 하는 독특한 가사의 노래입니다. 듣고 오시죠.

네, 밴드 루시의 히어로까지 마저 듣고 오셨습니다. 밴드 루시는요, 와, 2020년 JTBC 음악경연 프로그램이죠. 슈퍼밴드를 통해서 결성된 4인조 밴드입니다. 무료 소속사는 미스틱 스토리네요. 멤버 구성은 바이올리니스트 신예찬, 기타리스트 최상엽, 베이시스트 및 프로듀서 조원상, 드러머 신광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상당히 독특한 악기 구성과 풍성한 사운드가 주목 되는 그런 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와, 이 바이올린 연주가 상당히 독특하죠. 특히 바이올린 연주가 귀에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첫 곡부터. 데뷔곡은 2020년 5월 8일 디어의 타이틀곡 플라워링이라고 하는 곡이었다고 합니다. 벌써 뭐 수상도 많이 했네요. 2023년 한터 뮤직 어워즈 블루밍 밴드 퍼포머상, 뭐 2024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밴드 부분 수상 등 화려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네요. 자, 루시라고 하는 이름이 또 궁금하시죠? 그 노래는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요 노래 아니 근데 진짜 요거 듣고 와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벌써 또 실버건의 주간 플리 또 마지막 곡 불러 들려드려야 되는 시간이네요. 제가 늘 부르다 보니까 입에 불러드린단 말이 붙었어요. 자, 루시의 낙화를 끝으로요. 실버건의 주간 플리는 마무리 짓고 2부 코너 송 작가는 오늘도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루시의 풍족하고 세련된 음악 들으시면서 2부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버건의 주간 플리.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수는요, 바로 가수 고요입니다. 가수 고요의 곡 리턴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이별 후에 남아있는 그리움과 쓸쓸함을 담은 노래였어요. 헤어진 후에도 떠나간 연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방황하는 심정을 상당히 서정적으로 표현한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요, 레인스토리 듣고 오시죠.

네, 고요의 우리만 아는 이야기 레인스토리 이어서 두곡 듣고 왔습니다. 이어갈 노래는 드라마처럼이라고 한 노래인데요. 듣다 보니까 여러분 되게 익숙하시죠? 야, 이게 2000년대에 우리 들었던 에픽하이라거나 뭐 키네틱 플로우라거나 약간 그런 류의 음악들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의 음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수 고요님의 싱어송라이터 고요님의 음악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요의 드라마처럼 듣고 오시죠.

귀질의 또 낭만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또 더 세련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드라마처럼이라고 하는 고유의 노래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 몬스터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꽤 잘 들리는 래핑을 하고 있죠. 약간 요즘은 싱잉랩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우타우님 지난주에도 출연하셨을 때 말씀해 주셨지만 싱잉랩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폄하되고 이렇게 비하되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싱잉랩도 하나의 장르가 됐다라는 게 그만큼 또 사회가 좀 다양성을 좀 받아들이는 시대가 된 건가 싶기도 하다가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고요의 몬스터 이어

요 며칠 그 가을비 종종 자주 내렸었잖아요. 아, 확실히 비가 계절마다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은데, 아, 가을비 내리고 나니까 제법 또 쌀쌀해지는 것 같고 또 금방 겨울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옷깃 잘 여미시고 따뜻하게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버원의 주간플리 고요씨 특집으로 했는데요, 고요씨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요씨는 2018년 첫 번째 싱글 401호를 통해 데뷔한 한국 인디 싱어송라이터고요. 같은 해 발표했었던 첫 EP 퇴근이 그가 전역 후 경험한 일상과 감정을 담아내면서 큰 호응을 또 좀 받았습니다. 특히나 또 퇴근길 감정들과 서툰 연애 등 이런 주제들을 주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꽁깃꽁깃하게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들을 이 노래 레인드롭도 약간 그런 음악이지 않나 싶습니다. 싱어송라이터로서 감성적이면 서정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곡의 형태는 또 약간 에이블비 같은 싱잉랩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밸런스가 잘 맞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노래가 참 이분하게 잘 익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레인드롭까지 들으시고요. 2부 코너는요, 송 작가는 오늘은 좀 쉬어가고 주간 기문청 코너로 준비를 했습니다. 2부 코너에서 만나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하나, 둘, 셋, 넷.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보호자분들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의학상식 프로그램 먹냥상담소의 진행자 찐견주인 소미언니 별디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찐 수의사이자 우디를 맡고 있는 김정우입니다.
0: 오늘 주제가 뭐죠?
1: 오늘 귓병이라고 하는 외이염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0: 아, 귓병은 정말 흔한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도 왜 갑자기 귀를 이렇게 자주 긁지? 고개를 흔드는 게 뭔가 이상한데?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사람도 귀가 가렵거나 아프면 너무 신경 쓰이고 불편하잖아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호자인 우리가 신호를 잘 캐치하고 미리 예방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일단 예고를 해드렸으니까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강아지와 고양이에 흔히 발생하는 귓병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예방법과 관리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보다 귀가 내려와서 덮고 있는 형태의 귀를 가진 아이들이 귀병이 쉽게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일까요?
1: 네,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뒤에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위염을 더잘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이제 큰 귀가 덮고 있으면 환기도 잘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증식을 잘 하겠죠?
0: 저는 그래서 귀에 환기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 저는 솜이 잘때한 번씩 이렇게 귀를 일부러 열어주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숑과 함께하는 그런 견주님들이라면 아마 다 이해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게 이제 귀를 열어주시는 단순한 행위 자체가 귀 환기를 도와줘가지고 귀병이 잘안 생기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별디님이 이렇게 귀한 번씩 열어주시는 정도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가끔 귀 털을 고무줄로 묶어주시는 분들 계세요. 양쪽을. 근데 이게 털만 딱 묶여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 고무줄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심지어 또 털이 많으니까 보호자님은 그거 내려가 있는지도 모르시고
0: 그쵸.
1: 한참 있다가 보면 이제 거기가 괴사돼서 오시는 경우가
0: 피가 안
1: 맞아요.
0: 통해서.
1: 가끔 있습니다.
0: 어머, 진짜 그렇게까지 귀를 환기를 시키려고 열어줬는데 그게 오히려 더안 좋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케이스도 있군요.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 외이염,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아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알아야 눈으로 봐야 내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증상들이 좀 대표적으로 나타날까요?
1: 외이염이 있다고 하면 강아지 바깥 귀에 생기는 염증인데요. 그렇게 이제 귀에 염증이 생기면 보통은 이제 하얗게 유지되던 귀의 피부가 이제 빨갛게 발적도 생기고 아무래도 이제 뜨끈뜨끈한 열감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귀지가 생기면서 귀가 더러워지고 약간 냄새도 좀 납니다. 그리고 또 귀가 붓는데 보통 이렇게 밖으로 붓는다기보다는 이렇게 귀는 연골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안으로 붓기 시작하면서 귓구멍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제 작아지게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처음에는 간지러움증으로 시작해서 머리를 흔들거나 이제 뒷발로 이렇게 탈탈 털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귀가 너무 아파지면 만질 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귀를 잘 털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귀가 하루아침에 안 좋아지는 경우도 대다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쯤은 보호자님이 귀를 한번 슬쩍 봐주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것 같아요.
0: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루아침에 상태가 좋았던 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서서히 아파질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플 수가 있군요. 일단 빨갛고 냄새나고 뜨끈뜨끈하고 부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원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런 외이염 왜 생기는 걸까요?
1: 일단은 먼저 감염성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주된 원인인데요. 먼저 세균, 곰팡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정상적인 몸에 살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세균, 동그랗게 생긴 세균, 구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균보다 조금 더 큰, 약간 물방울처럼 혹은 눈사람 모양처럼 생긴 이제 말라세치아라고 하는 이제 곰팡이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귀 속에서 온도하고 이제 이런 습도가 맞으면은 많이 증식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귀를 좀 괴롭히는 경우가 있고 흔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가끔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귀병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세균 중에서 좀 길쭉하게 생긴 감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잘안 낫기도 합니다. 약을 쓰고 해도.
0: 뭐 세균과 곰팡이, 뭐 간균, 뭐 1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 귀 진드기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귀 속에 그 제가 아는 진드기 형태 어떤 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각만 해도 벌써 제 귀가 가려운 것 같은데요?
1: 아마 별디님 생각하는 그런 귀진드기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진드기.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사이즈가 세균이나 곰팡이보다는 훨씬 커서 현미경으로 안 보고 이제 거미경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귀 속을 들여다보면 볼수 있는데 보통 거미경으로 봤었을 때 뭔가 하얀 좁쌀

0: 같은 것에 다리가 막 달려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1: 오.
0: 그 주변에 이제 검은색 귀지들이 이제 같이 덤으로 같이 있는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귀 진드기를 그런 기구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고, 그럼 세균과 곰팡이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0: 세균하고 곰팡이는 사이즈가 훨씬 작아서 이제 그렇게 거미경으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귀 도말 검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면봉으로 귀를 살짝 닦으면 나오는 귀지들 있잖아요. 그 귀지를 하얀색 유리, 투명 유리에다가 이제 한번 굴려주고 거기를 염색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세균 곰팡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강아지는 귀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는군요.
0: 이게 도말 검사라고 하는 게 샘플 종류만 다른 것이지 이제 똑같습니다.
1: 아무래도 이 귀는 꾸준한 케어가 필요한 거라서 잘 케어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만성 외이염으로 가는 케이스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0: 그쵸. 귀가 한번 아프고 많은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관리랑 이런 꾸준한 케어가 잘안 되면, 만성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성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제 다른 질환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알러지 같은 것들이 계속 기저 질환으로 깔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내분비 질환이거나 아니면 분비선 과증식, 뭐 각화 이상, 이도 내 어떤 종양이나 이물이 있을 때, 혹은 면역맥의 질환 등이 있을 때도 잘 쉽게 낫지 않고 이게 만성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너무 좀 복잡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수의사분들께 맡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믿고 맡겨야죠.
0: 그리고 또 앞에서 그 별디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제 귀가 커가지고 귓길을 가리고 그리고 귀 속에 이제 털이 많거나 어떤 구조적으로 귀 자체가 작은 친구들이 외이염이 더잘 일어날 수 있게 할수 있는데, 또그 귀의 구조가 사람이랑은 좀 달라서, 사람은 사실 이제 고막까지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강아지들은 약간 니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이도와 수평이도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아무래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환기, 통풍 이런 것들이 좀잘안 돼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한 방울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체온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따뜻하고 습해지고 하면 이제 그 안에 원래 살고 있던 세균 곰팡이들이 막 우글우글, 어떤
1: 막
0: 느낌이신지 아시죠?
1: 증식을 막 하는 거군요.
0: 아, 맞아요.
1: 보호자 입장에서는 귓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귓속 피부가 약하니까 뭐 드라이로 막 확실히 말려줄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 이도, 귓길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좀 소독해주는 것도 어렵고 좀 걱정이 크네요.
0: 일단 귓병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사실 이제 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이제 내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먹는 약이나 혹은 이제 귀 청소하고 나서 귀 연고 등을 적용하면 대부분 좀 빨리 낫는 편이고요. 혹시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 기저질환을 조금 관리해주고 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1: 아주 만약에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해서 외이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0: 외이염을 잘 관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두면, 사실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긴 해요. 왜냐면 이제 귀가 아무래도 보이는 게 아니고 덮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바쁘다 보면 이제 귀 열어볼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관리가 잘안 되면 나중에 이제 귀가 단순히 염증으로 부어서 이렇게 귓구멍을 막는 게 아니라 모양이 바뀝니다. 약간 증식도 되고 석회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귓구멍이 막히면 약으로, 청소로, 귀 연고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술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제거를 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가도록 좀 자주자주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사람으로 치면 그 운동선수들이 귀에 계속 부상을 입다가 결국은 만두귀 형태로 귀가 변하잖아요. 이런 케이스랑 좀 비슷한 건지.
0: 뭔가 찰떡 같은 비유인데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지속적인 물리적 마찰이 있고 터지고 두꺼워진 만두귀 생각하면 만성 외이염도 이 부분으로 들어올 것 같고, 사실 만두귀 되신 분 원래 귀로 안 돌아오잖아요.
1: 맞아요.
0: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앞에서 많은 얘기를 막 후루룩 해버렸는데, 대부분은 병원만 빨리 가도 금방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평상시에 하루에 한 번은 귀를 한번 열어서 한번 보시고, 혹시 귀가 빨갛고 뜨끈뜨끈하고 냄새 나고, 그 다음에 평상시 잘 보이던 귓구멍이 잘안 보이면 당연히 증상이 있겠죠. 귀를 털거나 이제 뒷발차기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얼른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귓병은 스스로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보호자들의 어떤 주의나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노래 한곡 듣고 돌아와서 보호자님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0: 네, 노래 한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내 곁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먹냥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실제 반려동물 보호자의 어떤 그귀 관련된 질문을 답변해 드리는 코너인데요. 귀 질병에 대해서 생각보다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우리 우디 수의사님, 준비가 되셨나요?
1: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0: 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씩 띄워드릴게요. 답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1: 네,
0: 해가면
1: 알겠습니다.
0: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이염과 중이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1: 이제 말로 설명드리면 위치 차이거든요. 외이는 바깥,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중이는 이제 중간. 그다음에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이제 내이가 또 있어요. 안쪽이.
0: 아.
1: 그래서 보통 이제 기준 삼는 거는 외이랑 중이는 고막을 기준으로 해서 고막 바깥까지 해서는 이제 보통 외이염이라고 하고요.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그 다음에 고막 안쪽으로 생기는 거를 이제 중이염이라고 하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제 청각이랑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이제 달팽이관 혹은 방골이관이 이제 있는데 그 부분에 염증이 내이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0: 발병 횟수로 봤을 때, 발병 빈도로 봤을 때,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딱 나뉘어 봤을 때, 어떤 증상으로 좀 많이 방문을 하세요?
1: 사실 외이염이 엄청 압도적이죠. 왜냐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취약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중이나 내이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작은 병원에서는 이제 추정하고 치료를 시도를 해보긴 하는데 안해를 보려면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CT라든지 이런 MRI 어떤 상위 영상 검사가 좀 필요하니까 쉽게 진단하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0: 그러면, 뭐, 어쨌든 귀 질환이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치료는 갈것 같은데, 그런가요?
1: 그죠. 염증이기 때문에 그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 대부분이 이제 세균 곰팡이 뭐 이런 감염성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을 치료하고 혹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는 무균성 이제 염증 같은 경우도 염증 완화시켜서 치료를 하는데 안 보고 치료하잖아요. 혹시 그 안에 종양이 있거나
0: 어머.
1: 그렇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검사가 상위 염상 검사가 필요하고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0: 귀 속에 뭔가 종양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두 번째 질문은 묘주 분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고양이가 한쪽 귀만 자꾸 기울이고 있어요. 귀 문제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1: 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머리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 증상만 보고는 파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선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전 질문 답에서 이제 평형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이제 기관이 귀 속에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조금 고개가 이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머리에 문제가 있어도 돌아가고, 특히 이제 고양이라고 하면 폴립이라고 해서 종양은 아닌데 이제 무슨 덩어리들이 이제 그귀길 이런 부분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런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고양이, 강아지, 어떤 아이들이 더 귀병이 자주 나는지.
1: 강아지가 또 훨씬 많습니다.
0: 아, 귀가 이렇게 처진 애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1: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피부의 산성도가 강아지랑 또 달라서 세균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조금 덜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양이는 사실 외이염 때문에 오는 경우는 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0: 강아지가 훨씬 많이 발병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1: 아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강아지를 더 많이 키우시기도 하고, 아무래도 병원에 내원하시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 환자들 보면 또 강아지의 비율이 훨씬 또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추세가 이제 고양이 보호자님들도 많이 이제 오시는 추세로 바뀌고는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강아지의 내원 객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0: 네,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귓병 치료를 위해서 귀 안에 털을 제거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 혹시 이제 소미 키우고 계시니까 네네. 소미는 어떻게?
0: 저는 따로 제거를 하지 않고 이제 미용 갈 때 한 번씩 제거를 해주시더라고요. 미용하시면서. 그래서 보통 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왁싱된 상태?
1: 좋네요.
0: 네. 네. 잘하고 있는 거죠?
1: 네. 좋습니다.
0: 근데 그게 좀 가끔 무리하게 털을 제거를 해서 좀 빨갛게 피부가 되기도 하고 해서 저는 사실 털을 굳이 제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1: 맞아요.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처음 예전에 진료 보고 했을 때는 털을 무조건 제거를 하라고 말씀도 막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니까 사실 털 제거하는 게 사람 왁싱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얼마나 아프겠어요.
0: 그러니까 소리 낼 수도 없고.
1: 그래서 귀가 깨끗하고 이제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뭐 전혀 질병도 없고 그러면 굳이 이제 귀지도 많지 않고 하니까 털을 제거를 꼭 하라고는 말씀은 요새는 안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이제 귓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0: 네네.
1: 귓병 있으면 저는 이제 무조건 제거합니다.
0: 그 이유는요?
1: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귀 속에 털이 많으면 사람도 귀 속에 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아지로 따지면 이제 개체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강아지들은 귀가 완전 깨끗한 애들이 있고요.
0: 맞아, 맞아.
1: 또 어떤 애들은 그냥 적당히 있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그냥 귓바퀴 안쪽을 다 덮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흔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에 털이 많으면 염증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약간 그런 분비선이나 이런 것들도 과활성화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귀지들도 많이 생성이 되는데 청소가 안 돼요. 털이 다 잡고 있어가지고.
0: 그리고 아무래도 연고 같은 거 치료제를 좀 넣었을 때 흡수율도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렇죠. 이제 귀지를 털이 다 잡고 있으니까 이제 연고가 들어왔을 때또 귀지랑 섞이면서 연고의 효과도 떨어지고 사실 연고 넣고 나면 다음에 청소할 때그 연고도 꺼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빠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귓병이 있으면 털을 무조건 제거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청소가 잘 되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 피부에 농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0: 네.
1: 농이 이만큼 차 있는데 그 상태에서 약만 먹는다고 이게 치료가 안 되잖아요. 배농을 해야 되잖아요.
0: 아, 이렇게
1: 째가지고.
0: 농을 이렇게 나오게 한다.
1: 그죠?
0: 피부 바깥으로.
1: 물리적으로 농을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약을 먹어야 여기가 깨끗하게 났는데 농이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약으로 치료가 안 되죠. 그거랑 뭐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0: 아, 뭔지
1: 같아요.
0: 알겠어요. 왜그귀 털을 제거하고 치료에 임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질문이 있는데, 네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노래 한곡더 듣고 쉬고 조금 올까요?
1: 그래요? 그럼 듣고
0: 네.
1: 오시죠.

0: 노래를 듣고 왔으니까 이제 좀 그럼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질문은요. 귓병이 동물 간에 또는 사람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1: 사실 사람한테 옮겨진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귓병 중에서 이제 진드기, 귀진드기 이런 것들을 이제 동물 간에 옮겨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귓바퀴 아까 앞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뭐 개선충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 그런 기생충, 뭐 기생충이겠죠. 그것도 이제 옮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개선충은 사람한테 옮깁니다 또. 그리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동그란색 균, 구균이나 말라세차 이런 것들은 원래 정상적인 아이들도 한두 마리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상제균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픈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옮아서 아프다고 하기에는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생겨서 이제 외이염이 따로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0: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균마다 옮길 수 있고 옮길 수 없고가 있기 때문에 귓병이 옮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1: 그죠.
0: 그러면 네 다섯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질문은요. 귓병이 심해지면 청력 자체를 잃을 수도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제가 묻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 귀치료를 오래 받았던 친구가 주변에 있었어요. 그 강아지가 있었는데 정말 안 낫더라고요. 이게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긴데도 낫지 않고 조금 괜찮아졌다가도 다시 또 재발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던데 왜 안 나을까요?
1: 아마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긴 한데요. 가장 흔한 거를 좀 생각해보면 기저질환으로 이런 감염성 원인이 아니라 기저질환으로 아토피나 알러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아토피나 알러지들이 사람으로 따져도 이게 치료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계속 관리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저질환이 이제 깔려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귀가 나았다가도 또 조금 관리가 안 되면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이제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염성 원인을 제하고 이제 아토피 알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관리하셔야죠. 예를 들면 이제 먹는 거 흔히 말씀드리는 뭐 먹는 부분을 좀 조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 환경에 뭔가 이 친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주변에 수만 가지가 있으니까 물질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스테로이드나 이런 부분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뭐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기는 어려워서 아토피 알러지를 관리하는 어떤 이제 약물들이 따로 있습니다. 주사나 뭐 먹는 약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저질환을 좀 컨트롤 하셔야 아마 귀 상태도 괜찮아질 것 같아요.
0: 제가 지금 귀 치료를 받아서 치료가 안 될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그런 피부과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1: 네, 가볍게.
0: 그러면 제가 아까 드렸던 거 귓병이 심해지면 청력 자체를 잃을 수도 있나요? 이 질문.
1: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글쎄요. 청력이 잃을 수도 있을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앞에서 말씀드린 건 이제 외이염이긴 한데 이제 외이염이 심해져가지고 고막 넘어가는 이제 중이염 이쪽 이 부분 아니면 그 뒤로 그래서 뭐 고막에 문제가 생겨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0: 그쵸.
1: 그 뒤로 이제 청각을 담당하는 이제 달팽이관 이런 어떤 기관에 또 문제를 일으키면 당연히 청력을 잃을 수 있겠죠.
0: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귀 청소 방법과 주의사항. 뭐 어떤 용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하면 안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면봉 이런 거 사용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1: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제 귀가 안 좋아서 병원에 오셔서 이제 청소를 이제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간호 선생님들이나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은 겸자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솜을 말아가지고 이게 귀를 안에 이렇게 닦아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숙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 뭐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대부분은 이제 귀병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구를 사용해서 안에다가 넣는다거나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0: 그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1: 엄청 싫어하고, 뭐, 기구는 뭐, 부러질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면봉 같은 경우는 또 부러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싫어해서 움직이다 보면, 이제 집에서 또, 왕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런 친구들은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다치거나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사실 또 집에서 청소하기도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여튼, 집에서 강아지들 귀청소를 뭐, 이렇게 넣으셔서 하시는 건 저는 비추천. 그러면 이제 청소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0: 네네, 궁금하죠.
1: 궁금하시겠죠?
0: 궁금하죠.
1: 저는 어떻게 이제 집에서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앞에서 이제 그귀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0: 네네, 니은자.
1: 맞아요. 수직 이도랑 수평 이도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다 그냥 귀 세정제를 넣는 겁니다. 근데 한두 방울 말고요. 조금 많이. 좀 찰랑찰랑 이렇게 좀찰 정도로. 근데 이거를 넣다 보면
0: 네네.
1: 간지러우니까 아이들이 이제 귀를 이렇게, 아니, 얼굴을 이렇게 드는데,
0: 그리고 털죠.
1: 털고, 근데 얼굴을 일단 들면, 그 니은자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귀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얼굴은 살짝 내려주시고,
0: 얼굴을 살짝 내리고.
1: 네. 그 다음에 넣으시면서 귀를 못 털게 좀 잡으셔야 돼. 그리고 귀 뒤를 이렇게 마사지. 쪼물쪼물쪼물.
0: 그러니까 귀의 뒷부분. 맞죠? 귀뿌리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1: 그냥 약간, 가위바위보 할때 이렇게 가위 내시면
0: 네. 검지랑
1: 검지랑
0: 엄지.
1: 엄지로 이렇게 내시면 그냥 얼굴 이렇게 갖다 주면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둥이 부분이 검지, 귀 이제 위쪽이 엄지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얼굴 들면 이렇게 들리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세정제를 넣었을 때 고개가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귀 속으로 이제 세정제가 다안 들어가니까. 얼굴을 조금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정제를 좀 여러 방울 넣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찰방찰방? 찰랑찰랑?
0: 찰랑찰랑.
1: 그렇게 이제 넣으셔가지고, 이제 쪼물쪼물 불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10초, 20초 이 정도 이제,
0: 마사지를 하다가.
1: 쪼물쪼물쪼물 해주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이제 막 불어가지고, 떠다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귀털이 많으면 안 돼요. 다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귀털이 없는 전제 조건에서 넣으시고, 쪼물쪼물해서 불리고, 한 10초, 20초 있다가 손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귀를
0: 털죠, 털죠.
1: 엄청 세게 털잖아요.
0: 네네.
1: 이렇게 딱 털면,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이게 팍 나와요.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를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한 번만 하시거든요.
0: 네네.
1: 한 두세 번 더. 예를 들면, 좀
0: 근데
1: 지저분하면.
0: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 귀에 뭔가 들어가 있을 때 사람도 되게 답답하잖아요.
1: 그쵸.
0: 강아지나 고양이도 귀 청소를 이런 식으로 하나요?
1: 고양이는 사실 잘안 합니다. 뭐,
0: 그냥 귀 밖. 잠깐만 닦아줘도 사실 깨끗할 것 같긴 해요.
1: 네, 고양이는 조금 또 달라서, 고양이는 잘안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하긴 하는데, 강아지를 보통 더 많이 이렇게
0: 그럼
1: 하라고.
0: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처방을 받은 약이 있거나 하면은 그 후에 넣는 거죠?
1: 그죠.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는데, 가끔 이제 귀 연고가 나가면 이제 연고만 넣으시는 분 계세요.
0: 네네네.
1: 왜냐면
0: 귀 청소 안 하고.
1: 약이니까 이거 약 넣으면 근데 귀지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연고를 넣으시면 그게 서로 만나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고 이렇게 그냥 연고만 드리면 이제 이게 약이니까 듬뿍듬뿍 넣어주시는 분도 계세요.
0: 그럼 안 되나요?
1: 그럼 귀 안에 또다 쌓입니다.
0: 그럼 안
1: 그러면
0: 되는구나.
1: 다음 날에 또 청소해서 꺼내 주셔야 돼. 그래서 일단은 청소를 여러 번 하셔가지고 귀에 있는 내용물을 다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많이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귀 세정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귀에 맞게 나온 세정제니까 한 5분 10분 이렇게 좀 살짝 말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고 가볍게 이때는 한두 방울 피부에만 묻게 그래서 또 넣고 또 쪼물쪼물.
0: 귀 청소하는 그 액은 찰랑찰랑하게 넣고, 귀
1: 네.
0: 연고는 용량대로 한두 방울 넣고. 이게
1: 그죠.
0: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은 귀병이 있으면 귀 속에 털을 제거하셔야 되고 깨끗하게 귓구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넣어서 청소한다기보다는 그냥 세정제를 넣으셔가지고 불려서 털어낸다. 그 다음에 연고 한두 방울 넣어주신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 청소도 두세 번 해야 한번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수 있으니까 두 번, 세번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죠?
1: 뭐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귀가 그냥 가볍게 안 좋은 친구들은 한 번만 해도 충분하고요. 근데 이제 좀안 좋은 애들은 두 번, 세 번, 네번뭐 이렇게 하는 거죠.
0: 근데 이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겠네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1: 그래서 귀가 염증이 있으면 청소하고 연고 넣으시고 염증이 없으면 그냥 청소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이 좀 있는데요.
0: 네, 말씀해 주세요.
1: 혹시 만약에 이제 뭐 고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걸로 추정이 되거나 고막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귀 세정제를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따로 뭐 병원 안에서 조제한 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넣으셔서 청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고막이 파열돼 있을 때는 귀 세정제 넣지 말고 병원으로
1: 네.
0: 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보호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알차게 준비한 귀병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돌아올게요.

0: 반려동물 1500만 시대의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 정보들 나눠드리는 프로그램 먹냥 상담소 이제 클로징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요. 저는 10년 차 견주라서 사실 귓병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좀 깨달았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보호자님들도 귓병에 대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거의 마스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하루 한 번은 내 반려동물의 귀를 들여다보는 관심 중요하겠습니다.
1: 우리 아이들이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보호자님의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우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네, 이렇게 반려동물에 의한 반려동물을 위한 의학상식과 에피소드를 나누는 프로그램 먹냥 상담소 우리 인사를 좀 해볼까요?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기 전에 인사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1: 다시 만나요.
0: 와, 다시 만나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정신없이 미디어 변화의 물결을 따라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달려왔는데 온 것만큼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어렵고도 어려운 미디어 교육 현장 속에서 중심을 딱 잡고 오늘도 버텨봅니다.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미디어 교육자에 의한, 미디어 교육자를 위한 미디어 교육자들의 방송,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6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여름이 빠꼼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일기예보가 슬슬 잘 안 맞기 시작하면서 습도가 오락가락 제멋대로네요. 올해는 우기가 작년보다 더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도 비오는 날씨를 대비하여 우산과 장화를 구비하고 제습기 가동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습도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습습함의 정도를 넘어서면 몸이 온몸에서 사이렌을 켜요. 말도 안 되게 온몸에서 끈적이면서 땀이 나는데요. 이게 이상 증상이 아니라 원래 땀이 많은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참여자분들이 걱정해 주실 때가 많아요. 보통 강의 현장에는 강사 자리에 에어컨이 잘 안 와서 더 땀을 많이 흘리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강의실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저 혼자 열 내면서 말하는데 에어컨 바람이 안 와요. 근데 이제 앉아서 수업 듣는 분들께는 찬바람이 내리꽂혀서 강의실 온도는 점점 높게 설정되곤 하죠. 저는 그래서 여름엔 목에 늘 장착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목선풍기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목선풍기는 대부분 다 찾아봤을 거예요. 요즘 좋은 아이템들이 또 새롭게 출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목 전체에 바람이 느껴지는 전체 패닝 시스템을 갖춘다거나 목덜미 부분에 쿨링 기능이 전체적으로 탑재된 아이들도 있어요. 현재 저는 목선풍기 3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 개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새로운 선풍기를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첫 곡, 비 오는 날 들으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 곡을 들려드릴게요. 한껏 말랑말랑한 센티멘탈 무드를 음미할 수 있는 곡입니다. 웨이브 투어스의 핑크 같이 듣고 올게요.

0: 오늘은 유독 내적 친밀감이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저 멀리 인천에 살고 있는 이분을 찾아서 오늘은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마음만은 가까운 저의 절친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SOS를 치게 되는 분인데요. 특히 미디어 트렌드나 최신 미디어 기술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현장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이분이 저보다 좀더 많이 부지런한 것 같아요. 네, 사설이 길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방송해 주실 경인지역 미디어 교육자 안나영 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나영입니다.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고요. 대략 20년 정도 교육 진행해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진, 동영상, 팟캐스트 교육 주로 진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AI 강좌 많이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근황 토크를 잠깐 할까 합니다. 선생님, 제 방송 요즘에도 좀 들어보셨어요?
1: 네. 최근,
0: 진짜?
1: 네, 매번, 업데이트된 날짜 맞춰서 바로 팔로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참참히 챙겨 듣고 있습니다.
0: 네. 아, 요새 좀 제가 방송 소재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좀 도움을 받았죠. 제가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제 일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미디어 교육을 그만해야 되나? 내려놔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시기였었거든요. 이걸 진짜 엄청 진지하게 고민했던 시간이었는데, 이제 긴 시간 이렇게 한 분야에서, 저도 그렇고, 나영쌤도 그렇고, 요렇게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 보통은 주변에서, 아, 이 사람, 이 분야에 정통한 사람, 이러면서 알아주기도 하고, 이 노동하는 것에 대한 우리 몸값도 오르고 해야 되는데, 어째 일이 좀더 줄어들면서, 그런 대우들은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나영쌤은 이제 올해 5월까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교육 현장이나 개인적인 변화 또는 그 밖의 다양한 근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비슷한 것 같아요. 그동안의 그 미디어 교육 사업이라는 것도 보통 빠르다고 해도 한 3월에 시작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선거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죠?
0: 맞아요.
1: 예산이 지출 계획이 선거 맞춰가지고 뒤로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4월에나 기획 요청을 받기 시작을 해서 5월, 6월, 이렇게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이 사람 생활이라는 것이 12개월 지속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은 1분기 지나고 나서나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생계비 문제가 좀 있고요. 또 뭔가 장기적으로 활동을 이제 공부도 하고, 기획하고, 실현해 볼수 있다라는 이 안정감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다음 단계를 연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래도 이게 미디어 교육을 그만두고 싶진 않아서 이제 지금처럼 할수 있는 걸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쌤이 진행하셨던 그 리터러시 연구 자료를 보거나 업데이트된 툴, 이런 장비 테스트 구동해 보면서 보내온 것 같습니다.
0: 다들 힘든 시기였네요. 진짜 여기 전라도 지역만 저는 좀 그런가 싶었는데 그런 것 같진 않은 것 같죠? 확실히 선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만큼 나영쌤이 이제 연차가 많은 강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점점 이런 현장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걸몇년 전부터 느끼면서 이 미디어 교육의 현장의 질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강의들은 점점 짧아지고, 이제 뭐 참여자들의 성향도 좀 바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는 기획자나 정말 이제 교육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큰 분들이 미디어 교육 영역에서 그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면 미디어 교육을 수행하는 단위의 가짓수는 엄청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을 원래 하던 기관인 미디어 센터뿐만 아니라 뭐 청소년 기관이나 평생 교육 기관이나 뭐 대학이나 등등등 요즘은 정말 안 하는 기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관들의 입맛별로 맞춰서 우리가 교육을 변형해서 수행

0: 하는 게더 힘들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미디어 센터처럼 장비나 공간을 갖추고 있는 그 공간, 장비, 요런 것들이 제대로 지원되는 공간이 거의 없는데, 이제 요구만 잔뜩 많은, 네, 좋지 않은, 질이 좋지 않은 현장이 늘어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전북 지역 현황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고, 이제 나영쌤이 계신 서울이나 경기, 인천 쪽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컨셉의 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 센터보다 훨씬 더 최신 사양의 어떤 장비들을 갖춘 공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이 경험하신 현장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1: 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디어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가 이제 그 교육을 진행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많은 경우 이게 결과 콘텐츠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 구성도 오신 분들의 어떤 자율에 맡긴 창작보다는 예, 해당 기관의 그 운영 목적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죠.
0: 그렇죠.
1: 예, 근데 이게 좀 답답한 게 이제 참여자분들은 주관 기관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러 오시는 것보다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가까운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거고 또 그걸 잘 완성을 하려면 예, 어떤 기능에 대한 기초 학습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가 않으니까 이것저것 그냥 살펴만 보다 다들 아쉬운 마음으로 현장을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공으로 이제 빗대 보자면 이제 기관에서는 어떤 뭐 공연장용 단상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의도를 하는 건데 이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망치랑 톱 만드는 방법을 알아가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 싶은 부분이라면 미디어 혹은 AI를 특화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중요한 사업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들이 확실히 더 많은 것 같고 이제 그런 제반 시설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들이 좀더 모여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기관들의 교육 이해도 뭐 경험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쌤이 가끔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들만큼 이렇게 터무니없이 과한 걸 요구하는 경우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 아니면 이 주변 기관들 사례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렵거나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아주 어렵진 않게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확실히 굉장한 확장기인 것 같은데, 아, 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인들 중에서 사실 이제 가장 최신의 교육이라고 했을 때, 나영쌤이 우리 가장 요새 핫한 AI 교육을 제가 알기론 제 주변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너무 자주 AI 웹사이트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같이 괴로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좀 어떠세요?
1: 뭐 당분간 어쩔 수 없는 것 같죠? 이게 혼돈의 도가니탕이 예, 뭐 여전히 빠글빠글 이제 끌어오르고 있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특히 AI 분야는 계속 새로운 게 출시가 되고 또 이제 기존 것들도 업데이트가 이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뭐저 같은 경우 심지어는 이 지난주 강의 시간에 살펴봤던 어떤 기능들이 바로 그 다음 샷이 바뀌어가지고. 이 참여자분들이 도저히 이제 쓸수 없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I 교육 진행을 할 때에는 꼭 전날에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이제 다음날 현장에서도 그대로 운영이 될수 있을지 하나 좀 다시 점검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뭐 사실 그 변화 내용, 뭐 아이콘의 위치, 뭐 시스템 접근 권한,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변화 내용이라는 게 이제 기존의 사용자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막 드라마틱하게 크게 크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수준으로다가 변하는 거기는 한데 이게
0: 맞아요.
1: 문제는 그 입문 과정의 참여자분들에게는 그
0: 어려운
1: 아이콘,
0: 거지.
1: 그쵸, 위치 하나 변하는 게 너무 큰 변화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는 이 현재 화면에 어떤 기능을 찾아주세요라고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전반의 서비스 세계, 서비스 체계, 그리고 운영 방식, 그 흐름을 반복해서 전달을 해가지고 조금 바뀌더라도 아, 이게 지금 어떤 단계지라면서 인식하실 수 있게 또 거기에 맞춰서 좀 적응을 하실 수 있게 가이드를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아까 쌤이 얘기해주신 그 부분이랑도 또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자분들은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 단계인데, 이제 미디어 교육을 잘 모르는 기관들에서는 어떤 완성형인 무언가 퀄리티 높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또 이게 일맥상통하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영 쌤이 하시는 기술 교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기술 강의 하시는 분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놓고 보자면, 이게 냅다 어떤 스킬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막 레퍼런스 영상들도 본인들이 갖고 와서, 그러니까 실제 자기 작품을 실습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딱 실습 파일 풀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쓰세요! 하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죠. 기간이 짧거나,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그뭐 미디어 센터 등등등 어쨌든 기관과 교육을 한다는 건 공공 영역에서 하는 교육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이런 기술들이 나왔고 이런 기술을 활용할 때뭘 조심해야 되고 시민 제작자로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가이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 수업에선 잘 없는데 나영쌤 기술 교육에는 꼭 굉장히 큰 비중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현장 연구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기술 강의나 제작 중심 교육에서 이런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나영쌤 교육이 저는 뭐 선호도를 떠나서 되게 필요하고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목말랐던 부분을 채워주는 교육일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술 제작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습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리터러시 관련된 내용들을 넣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선생님 교육에는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는 이제 선생님만의 어떤 우선순위나 이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있을까요?
1: 뭐, 결국에는 지금 이 시간 기술들이, 그러니까 뭘 향해야 되는지 그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예전부터 계속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왔던 건, 그러니까 한참 유튜브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이제 이런 미디어 교육 기관들이 그 콘텐츠의 양적 공급에 대한 수요는 잘 부응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떤 태도? 혹은 어떤 방향으로 이용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뭐 지금처럼 이게 유튜브가 이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폭력, 혐오, 뭐 이런
0: 맞아요.
1: 것들을 대대적으로 양산하는 문제적인 이 플랫폼이 된 데에는 사실 미디어 교육을 많이 해왔던 기관들이 이 리터러시 교육에 좀더 힘쓰지 못했던 것에도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기능 하나를 좀 놓치고 갔다, 뭐 혹은 충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계속 남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 AI는 유튜브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 도구처럼 보이죠. 그게 뭐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근데 이게 문제는 유튜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들이, 이용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촘촘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희토류, 뭐 전기, 냉각수, 뭐 이런 자연 자원들도 거의 규제 없이 이렇게 쏙쏙 빨아들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 이용자들이 좀더 이렇게 정신줄을 단단히 붙들고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지, 다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고민 때문에 그 리터러시를 어떻게 가미해야 할까에 대한 방법을 또 같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게 사실 리터러시의 거대한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 안에서는 디지털 시민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접하고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환경과 이런 자원들에 대한 책임감까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사실 필요한데 이제 그걸 우리는 아이들에게만 강요하고 있죠. 교육 안에서 어른들이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성인들 대상의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가 지금 완전히 비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학기술부 쪽에서 나온 어떤 그 디지털 배움터라는 사업에는 완전 이런 접근성이 부족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교육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초창기 미디어 교육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지금의 미디어 센터 미디어 교육에서의 어떤 역할은 이런 리터러시를 전 세대에 걸쳐서 좀 고민하고 수행할 수 있게 그 밑바탕을 깔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황 토크지만 굉장히 질문이 어려웠죠, 선생님. 네,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누구랑 하겠습니까? 네, 나영쌤 오신 김에 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잠시 음악 듣고 쉬었다 올게요. 요거 나영쌤이 추천해 주신 곡인데요. 어떤 곡일지, 왜 추천해 주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Kiss of Life의 Who is She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아, 이 멋진 멤버들이 아주 그냥 멋지고 그냥 퍼포먼스로 이렇게 무대를 채워주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음이 쩌렁쩌렁한 노래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제 제 목소리를 한번 다듬어가더니 트레이닝 송으로다가 한번 열심히 따라 불러볼 수 있는 엄청 좋은 곡이다. 안무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즐겨 듣고 있어요.
0: 네, 키스 오브 라이프가 아이돌이죠.
1: 네, 4인조 여성 걸그룹이에요.
0: 네.
1: 멋집니다.
0: 네, 제가 가끔씩 나영쌤 만나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이돌 업그레이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신 아이돌 음악들을 좀 들으면서 아, 얘네들이 누구구나 하는 거를 공부하듯이 배우는데 왜냐면 청소년들을 만나니까 청소년이나 초등학생 5, 6학년 만나면 아이돌을 모르면 대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끄럽지만 매번 업데이트를 받는데요. 제가 몰라요, 여기 이 그룹.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룹명이 후이즈 쉬인가, 키스 오브 라이프인가. 네, 그것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키스 오브 라이프의 후이즈 쉬 듣고 올게요.
1: 오우씨.

0: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미디어 교육을 위한 추천 사이트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나영쌤과 함께 정한 주제입니다. 이제 방송한 시간이 제가 제법 됐거든요.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이어도 어느덧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핵심적인 주제는 좀, 다 꺼내서 쓴것 같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이제 나영쌤 만난 김에 이야기하던 차에 이제 나영쌤께서 아, 우리 맨날 교육하면 맨날 마지막 날뭐 추천 사이트나 참고할 만한 자료 같은 걸 수강생들한테 훅 던지고 나오거나 이제 시간이 부족한데 꼭 말해주고 싶어서 랩하듯이 설명하고 말아버린다. 그래서 그걸 이제 메인 주제로 다뤄보면 어떻겠냐라고 오히려 컨텐츠로 역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오늘의 방송이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획 아이디어와 시간과 목소리까지 할애해준 안나야쌤께 마음 깊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눈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1: 치킨 사주기로 하셨어요?
0: 네, 여기 전라도에 유명한 깨통닭집이 있거든요. 그게 인천에 입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녹음이 끝나고 점심 메뉴로 치킨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은 두 번에 나누어서 진행이 될것 같아요. 저희가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1부는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방송, 6월의 방송이 되고요. 2부는 7월의 방송이 됩니다. 6월 방송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7월 방송도 잊지 말고 꼭 찾아서 들어주세요.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부에서는 미디어 교육자와 일반 시민분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한 웹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다뤄볼 건데요. 선생님, 이 확장 프로그램이란 게 뭔가요?
1: 스마트폰에 앱 깔아서 쓰시잖아요.
0: 네.
1: 이를테면 기차 표현하려고 뭐 코레일톡을 다운로드 받기도 하고, 편집을 위해서 뭐 캡컷이나 비타 같은 앱을 설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쓰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띄워줄 수 있는 뭐그 부수적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보게 될이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건, 웹 브라우저 크롬 많이 쓰시죠? 보통 뭐 네이버나
0: 네.
1: 구글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실행하게 되는 그 중간 다리격의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이 구글이 개발한 크롬이란 이름의 웹 브라우저 안에는, 스마트폰 앱 같은 그런 부수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걸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앱이라 표현한 만큼 정말 다양한 용도의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하게 개발, 배포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만한 앱들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네, 이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저희가 다루게 될 것이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랑 연동해서 쓸수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안전한 웹사이트 이용을 위해서 확장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무료 웹사이트를 활용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광고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중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보여주기 싫은 되게 불편한 이미지들이 포함된 광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게임 광고라든지 뭐 이런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상상이 되실 건데요. 이런 광고들을 안볼수 있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이 우리가 지금 이제 설명하게 될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자 여러분들 수업 현장에서 시연할 때나 이제 뭔가 웹사이트를 같이 보는 일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용 팁에 대해서 안나영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뭐 특정한 그 앱을 설명해 주시면서 기능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요?
1: 자, 우선은 그 애드블락이라는 일종의 세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웹 브라우저에는 사용자의 연령대, 사용 목적, 의도와는 관계없이 눈 뜨고 못볼 만한 광고들이 수시로 팝업이 되잖아요.
0: 네.
1: 이제 그런 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 세팅 혹은 시스템은 이제 애드블락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저는 크롬에 무료로 붙여서 쓸수 있는 애드가드라는 이름의 확장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에드가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상당히 좀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유료이기도 하죠. 한데,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 이 에드가드를 1단계 정도만 실행을 하더라도, 2단계부터는 유료거든요. 예,
0: 아하.
1: 1단계까지만 설치하고 실행을 하더라도, 꽤 괜찮은 기능들을, 성능을 발휘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0: 이 에드가드랑 비슷한 다른 앱들도 있죠, 선생님.
1: 너무 많은데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유료화 돼 있고, 무료로 쓰는 데 있어서는 차단시킬 수 있는 그 광고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좀 테스트해 봤을 때, 이 에드가드를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심어가지고 그 안에 1단계 정도만 실행을 하더라도 괜찮은 성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시도해 볼 법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그 소개하는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 온라인 포토샵이라 말할 수 있는 몇몇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경우에 화면 오른쪽에 거대한 배너들이 계속 팝업이 되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이 에드가드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그 배너들을 싹 가려주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트 운영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그렇게 팝업되는 광고들이 이 사용자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 좀 문제적이죠.
0: 성인용이 너무 많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불쾌한 경우들도 있고, 특히 여성의 신체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게 누가 봐도 유사 포르노에 가까운 이미지들인데, 아이들이 많이 들어온 사이트들도 그런 것들이 올려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1: 맞습니다. 해서 제가 이런 무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라는 것, 그 접근 문턱에 낮다라는 것을 좀 강조한다라기보다는 비용이 많지 않은 현장에서 특정 사이트를 이용을 해야 하는데 하필 그 현장 참여자들과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광고들을 봐야 한다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또 제약적이지만 한번 쓸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 이 정도 좀 참고 자료로 한번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아, 저도 미디어 교육자지만 사실 이런 최신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영쌤한테 이런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몰랐던 사이트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번역기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엔 두 가지를 소개해 볼 건데요. AI를 쓰다 보면 조금 더 명확한 프롬프트를 위해서 한국어 말고 영어로 명령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활용하면 좋은 자동 번역기 하나와, 그리고 우리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그 다른 언어로 된 영상들인데 번역이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은, 또는 유튜브 자동 번역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실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시간 번역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프롬프트에 활용 가능한 번역기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영어를 몇십 년을 공부를 했는데도, 읽는 건 어찌어찌 해요. 이게 프리토킹이 안 되는 비극이 좀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읽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영어권 사이트에 또 영어 문장, 혹은 외국어 문장들을 구사해야 할때참 난감한 경우들 뭐 많으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이용 중인 사이트 옆에 혹은 뒷창에다가 또 다른 번역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 프로그램을 실행해두고 그두개 화면을 계속 전환해가면서 이 외국어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사실 컸었거든요.
0: 맞아요. 웹브라우저 여러 개 여는 거좀 스트레스예요, 저도.
1: 그죠? 모니터 또 작은 거 쓰시는 분들 아마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크롬에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심는 데 있어서 디벨. 이 디벨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요. 이 디벨은 그냥 유료 웹사이트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일상생활 언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논문들까지도 아주 높은 싱크로율로 번역을 해대는 그 고기능 유료 번역 웹사이트라고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0: 맞아요.
1: 네. 그런데 이 디벨이라는 회사 사이트가 크롬용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회원가입과 로그인 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크롬에다가 설치하고 쓰시면 되는데요.
0: 그 지점이 너무 좋아요. 회원 가입 안 해도 되는 게.
1: 예, 회원가입 로그인 필요 없어요. 게다가 확장 프로그램,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한국어로 적고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눈앞에 있는 크롬 웹브라우저 오른쪽에다가 그 간이 창을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할수 있는 시스템이 일단 있어요. 이제 그렇게 쓰실 수 있지만 그거 펴는 것도 웹브라우저 화면을 간섭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 안에 이제 설정 기능에 보면 요거를 마우스 포인터 혹은 문장을 쓰는 그 작성 칸에 아이콘으로 압축해 보여주겠다라는 설정 값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이런 거예요. 영어 사이트에서 보는 글들 클릭 드래그해서 그 옆에 딱 팝업되는 디벨 아이콘을 누르면 그 영어 문장이 바로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돼서 보여요. 근데 저희한테 중요한 건 역시나 장문이죠. 역시나 프롬프트에다가 필요로 한 한글 문장들을 적어요. 그리고 앞서서 디벨 아이콘을 계속 팝업시키겠다라고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한글 문장 쓰시고 난후그 문장 끝에 보이는 그 디벨 아이콘을 딸깍 클릭하시면 방금 썼던 문장이 바로 영문화됩니다.
0: 여러분, 이게 시간이 걸릴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고 완전 실시간이에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 속도. 그래서 이거 혹시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펠링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DEEPL이죠. 네, 그렇게 검색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1: 이 검색을 어디서 하느냐 그 위치를 저희가 앞서서 언급을 못했어요.
0: 네, 맞네요.
1: 자, 네이버에 가셔서 크롬 웹스토어, 앱스토어가 아니라 웹브라우저에다 쓰는 거니까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야말로 크롬용 어플리케이션만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방금 말씀 주신 그 스펠링 검색하시면 디벨 자동 번역기라고 목록 뜨는 거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오른쪽에 그냥 설치 버튼 한번 눌러서 즉각 설치. 설치하는데 뭐 30초가 걸리지 않아요. 그냥 설치하셔서 로그인 하실 필요 없고 그 안에 설정 값 클릭 두 개만 활성화하시면 그냥 내가 보고 쓰는 웹브라우저 자체 내에서 바로 영문 구사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리고 이게 약간 요런 AI 번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도도 꽤 높아요.
1: 디벨이 성능이 좋아요.
0: 맞아요.
1: 예.
0: 우리 보통 자동으로 크롬 안에 있는 언어 번역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되게 거칠게 그냥 번역이 될 때가 많은데, 디벨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맥락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완벽한 문장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자동 번역 안 쓰고, 유튜브에서도 자동 번역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쓰고, 이제 정확한 외국어 번역을 제공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죠.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랭귀지 리액터라는 이름의 확장 프로그램을 소개할 거예요. 근데 혹시 그 테드라는 곳 들어보셨어요?
0: 네, 강의하는
1: 네, 맞습니다.
0: 곳이죠.
1: 그전 세계 유명 명사들이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컨텐츠들을 뭐 10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아주 고효율 강의 컨텐츠 사이트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은
0: 네.
1: 방송이죠. 그 방송을 이제 유튜브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 이제 한글 번역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전에는 그것들을 한글 번역으로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서 많이 듣고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방식으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랭귀지 리액터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랭귀지 리액터를 확장 프로그램으로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는 그 웹브라우저 안에서 유튜브 혹은 넷플릭스 같은 데를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영상을 클릭해 감상을 시작하면 그 영상 안에서 출력되고 있는 영문들이 자막으로 바로 팝업이 돼요. 그게 단순히 영어 말을 한국어로 자막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영어로다가도 이중에 출력해서 자막으로 제공을 해요. 그렇다 보면, 아, 이게 한국어 표현이 이 영어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였구나라고 원문과 그 결과를 비교해 가면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0: 영어 문장 학습이 되겠네요.
1: 그래서 학습용으로 많이 써요. 제가 이 확장 프로그램을 소개하다 보면 누군가는 그리 말씀하십니다. 이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자체적으로 실시간 번역을 지원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그걸 활용을 하면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략 저 화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 굳이 번거롭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0: 교육은 아니지요.
1: 일단은 전제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안에서 아, 요거는 좀 전제라는 건 잘라야 되겠다.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번역은 그냥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는 것 중심으로다가 아주 좀 거칠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들이 바로바로 번역돼서 보일지언정 그렇게 제공된 문장의 연결성이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렵죠. 근데 랭귀지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서 띄워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된 것들 잠깐 일시정지해서 원한다면 화면 오른쪽에 랭귀지 리액터가 번역해서 보여준 그 문장들을 스크립트 화면으로도 띄워볼 수가 있거든요. 그 스크립트 화면 안에 원어와 한국어의 그 비교 문장뿐만이 아니라 내가 약간 더 알아보고 싶다 싶은 그 단어들 위에다 그냥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그 단어들의 뜻이 또 바로바로 팝업이 되기도 해요. 그야말로 내용 이해에 더해서 이 문장, 그러니까 어학 학습을 위한 기능들로다가 이 프로그램이 재편이 되어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부할 때, 그리고 그 원작자의 제작 의도를 조금 더 가까이 전해 듣고자 할때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교육, 청소년이나 어린이 교육에 그 영어 원문이 들어가 있는 영상 자료를 필요로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대체로 아이들 교육용으로는 번역된 자료들이 많은데, 진짜 번역이 안 되어 있는 어떤 귀한 자료들을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건 포기하죠. 네. 근데 어설프게 번역을 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보다는, 이거 말고 대체할 만한 다른 자료를 찾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랭귀지 리액터가 있으면 교육할 때 교육자료 번역하는 것을 별로 갈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자분들에게는 좀더 유용하게 교육 자료를 색인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활용 자료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0: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좀 쉬었다 올까요? 이것도 안나영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곡인데요. 다 아이돌 곡이네요? 네.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라는 신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일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알게 된 정보인데요. 이건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자분들께 좀더 유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영상 기획안처럼 이렇게 일정한 양식을 이제 보통 한글이나 워드 같은 걸로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지거나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따라서 이제 이걸 파일로 공유해야 되는 상황들이 간헐적으로 생기죠. 그리고 파일로 이걸 작성하는 게 훨씬 편안한 참여자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공유하기가 난감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디어센터 편집 전용 컴퓨터 들어있는 공간에서 수업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한글 자체가 아예 깔려있지 않거나, 뭐 뷰어 정도로만 열리는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 가능한 확장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나영쌤한테 미리 설명드렸는데 너무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뭔지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RHWP라는 이름의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 HWP는 한글 워드 프로세스의 약자,
0: 네.
1: 한글 문서 꼬린말에 붙는 그 확장자명이기도 하죠. 그 앞에 R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크롬 웹스토어에서 RHWP라고 검색하시면 이 프로그램 쉽게 찾아서 설치 가능해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한글 워드 프로세서 파일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좀 있는데, 문제는 실습용 컴퓨터들에서 이것들 작성이 안 되는 문제, 웹브라우저 안에서 이제는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장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맥, 뭐 혹은 리눅스,
0: 네.
1: 그러니까 어떤 OS 환경에서도 이 한글 프로그램을 열고 쓸수 있다라는 것. 네, 그
0: 너무
1: 장점이,
0: 좋은데요? 어.
1: 특히나 맥 쓰시는 분들은 이 한글
0: 맞아요.
1: 스트레스 많이
0: 많이
1: 받으시잖아요.
0: 받죠.
1: 네, 그것 때문에 윈도우 막 멀티부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는 그런 세팅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환호하는 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나 회원 가입과 로그인 필요 없다라는 거.
0: 그거 되게 중요해졌어요. 네.
1: 예. 그리고 요게
0: 이게 누구나 갖다 쓸수 있는? 기관도 갖다 쓸수 있는? 오픈소스인
1: 네, 맞아요. 오픈
0: 거죠? 네.
1: 소스예요. 지금 이 오픈 소스라는 게 어쨌든 개발자들이 본인들의 어떤 개발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겠다.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 나 역시 누군가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만든 프로그램인 만큼 이것도 누군가에게 문턱 없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다가 무료 배포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0: 그래서 뭐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때문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국가에서 운영되는 공간에서도 이걸 써도 되는 거죠. 보통 오픈소스가 아닌 프로그램들은 다 기업형으로 결제를 해서 번외로 가격을 더 주고 써야 되는 환경이잖아요. 소프트웨어 환경이. 네, 그렇다 보니까 오픈소스인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궁금한 게 이게 한글 파일만 있나요?
1: 예,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거 HWP 확장자의 파일만 열고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렇구나. 그러면 뭐 최신 버전의 한글이든 오래전 버전의 한글이든 그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면 다 열린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좋습니다. 네. 1부에서는 이렇게 안나영 선생님과 웹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신 정보 중에서 마지막에 알려주신 RHWP. 네, 이게 제일 유용하게, 개인적으로는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1: 그런데 이거 교육 현장에서 쓰실 때한
0: 네.
1: 가지 좀 참고해 주실 것은 있어요. 어쨌든 안에 표는 웬만하면 안 깨지는데
0: 네.
1: 조금 이제 복잡한 그래프 같은 것들을 쓰시는 경우 혹은 좀 묵직한 삽화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은 가끔씩 깨져요. 근데 그렇게 깨지는 이미지들, 깨질 거라고 예상되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걸 염두해서 여기서 못 보지만 다른 데서도 볼수 있도록 하는 링크 같은 것들을 첨부해서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좋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아요. 네, 1부 마지막 질문은 이제 제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비롯된 질문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사실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선생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또 얼마나 자주 이제 조회하시는지 궁금하고, 이제 정말 부지런하게 탐색하고 테스트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해내는 나영쌤만의 정보 수집 루틴이나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요새는 검색 기능들 워낙 탁월한 것 같아요.
0: 제가 검색을 못하는 거예요?
1: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0: 네.
1: 뭔가 다른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저희는 AI 교육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영상, 팟캐스트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미디어를 활용을 하다 보니 만약에 AI의 어떤 현장에서 뭐가 좀 막힘 혹은 실습이 좀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려진다면 그것들을 다른 미디어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결합시켜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결합하다 보면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0: 확신해서 출발하는 거로구나.
1: 이 답답함을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두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서 뭐 이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혹시 있는지 이제 재미나이 같은 애들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많이 검색을 하는 편이고요. 거기 더해서 좀 올드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도서관의 가이드북들이 좋은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0: 오.
1: 예, 이를테면 어디 뭐 실무 현장에서 쓰는 앱 백선 뭐 이런 것들 있죠.
0: 아, 그런 책도
1: 예, 그런
0: 많이
1: 책들도
0: 보세요?
1: 봐요. 그런 것들이 좋은 게 뭐냐면
0: 네.
1: 굉장히 설명이 상세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앱들과 또 연동해서 무슨 업무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같이 링크되어 보이는 그렇게 편집된 것들이 저는 도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사이트 같은 데에서도 당연히 검색이 되는데 그런 데는 세부 메뉴들을 몇개 소개하는 걸로 그냥 갈무리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0: 맞아요. 생각보다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1: 예.
0: 필요한 건 그거보다 더 기초적인 정보인데, 네,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1: 근데 출판물들은 이게 누군가에게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때문에 그 안에 기능들이 아주 꼼꼼하게 확인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시 사례들 그리고 연결 사례들까지도 같이 묶여서 소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0: 기술 기능서를 이렇게 많이 보시는지 몰랐어요.
1: 예, 저 도서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결론은 책인가요?
1: 아, 근데 책도 책이지만 책의 또 단점은 그게 과거형이라는 거죠.
0: 맞아요. 이게 시의성을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어쨌든 도서가 주는 정제된 어떤 정보 플러스 나영쌤의 그 시의성을 따라잡고자 하는 테스트. 이 노력이 결합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사실 그 챗봇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얘가 무슨 기능 제공한다고 아주 뻔뻔하게 대답을 하는데 막상 접속하고 실행해 보면 그 기능의 유료화 혹은
0: 그렇죠.
1: 변화 아예 없어진 경우들 분명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들으시는 이 교육자분들은 꼭 시간 내셔가지고 미리미리 테스트하시는 것, 또 교육 전날에 예상만큼 구동이 되는가, 이 이중 테스트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점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수업에서 당황하게 되는 그 경험들을 한번 가지면 이제 진땀을 쭉 빼잖아요. 네. 그럼 이제 부지런하게 전날 테스트 하는 거죠. 당일날 테스트 하는 경우도 있었고, AI 때문에. 네.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영쌤과 함께하는 정보 제공에 이런 토크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다음 방송 7월 방송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가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하나씩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마 이제 음악이라든지 사운드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어디서 좀 유용하게 다운로드 할수 있을까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될 것 같아요. 네, 그 내용 기대해 주시고 6월 방송 마지막 곡 띄워 드립니다. 모트의 Don't Run Away입니다. 자, 노래 제목은 저의 이 강력한 바람을 담고 있거든요. 네, 다른 방송으로 Runaway No No. 네, 도망가지 마시고 7월에 2부에서 만나요, 여러분. 네, 지금까지 기획 안나영, 경희령, 장비 지원의 안나영, 대본 녹음 편집의 달샘, 경희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선택이 모여 앞으로 우리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새로운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선거를 통해 시민들은 각자의 생각과 바람을 한 표에 담아냈죠. 누군가는 기대를, 누군가는 변화를, 또 누군가는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마음을 투표함에 넣었을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승자와 패자, 숫자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 멀리 바라보면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결과보다 참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규칙 안에서 미래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고 자유롭게 투표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지금의 일상도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선거와 현충일은 조금 닮아 있습니다. 선거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라면 현충일은 과거를 향한 우리의 기억입니다. 미래를 선택하는 일과 희생을 기억하는 일, 그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공동체는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던진 소중한 한 표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지켜내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깊이 감사하며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 마음이 모일 때 우리 삶은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구상호 라디오 전지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치열했던 한 주를 보낸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을 지켜내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첫 곡 띄웁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76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바라는 더 나은 세상은 아주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와 마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선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각자의 기대와 아쉬움,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다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과 공동체를 바라볼 시간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민주주의는 계속되죠. 시민이 선택한 당선인들이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하게 되는지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정책,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일, 이것 또한 역시 시민의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때로는 응원을 보내고,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때로는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지혜

여러분들이 바라는 지역에 대한 일들을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 함께 하셔서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이한철 슈퍼스타.

네, 이한철 슈퍼스타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주 1회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935 라디오 전주호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71회 천충일을 맞아서요, 국가보훈부 전북 서부 보훈지청 이윤심 지청장님과 전화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로 방송되고 있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은 호국 봉운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윤심 국가보훈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님 모시고 호국 봉운의 달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전북 서부보훈지청의 주요 업무 그리고 6월 호국 봉운의 달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윤심 국가보훈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935 라디오 전주원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북 서부보훈지청장 이윤심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청취자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청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먼저
1: 네.
0: 전북 서부보훈지청, 이 전북 서부보훈지청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지청은 익산 모현동에 위치한 국가보훈부 소속 기관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익산, 군산, 정읍, 김제시와 부안, 고창군 등 서부 지역 6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0: 네.
1: 현재 생존해 계시는 이석규 애국지사님을 비롯해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전공상 군경 및 유가족 등약 15,000여 분의 보훈 대상자분들이 저희 관내에 계십니다. 저희 보훈지청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선양사업과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의 예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그리고 다양한 보훈 대상자분들이 전라북대 한 3만여 명 정도 계신다고 했는데, 한 15,000분 정도가 그 전북 서부보훈지청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는 거네요?
1: 네,
0: 네네.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아무래도 그6.25 참전유공자분들처럼 고령인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현재 6.25 참전 유공자 평균 연령은 94세시고, 또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도 평균 연령이 79세십니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보훈 대상자 어르신들 댁으로 직접 찾아가 가사, 간병 등 재가복지 서비스 등 노후복지 사업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로운 노후를 돕고 예우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고령인 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좀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먼저 올해 익산우체국과 협약을 해서 보훈가족 두드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편 배달망을 활용해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 고령 보훈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0: 네.
1: 또 비슷한 취지 사업으로 보부 안심콜도 있는데 AI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로 홀로 거주하시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통화 기록이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즉시 안부를 확인해서 위기 사항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또 올해 3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0: 네네.
1: 홀로 계신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을 위한 생계지원금이 신설되어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사람과 그리고 기기를 활용해서 보훈 대상자분들을 밀착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도 살펴보고 계시고 있군요. 6월은 호국 봉운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호국 봉운의 달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에는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6.25 전쟁일, 6월 29일 제2연평해전처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역사적인 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을 잊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호국 보훈의 달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뭐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나요?
1: 네, 우선 6개 시군 주간으로 6월 6일에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과 6.25 전쟁 76주년 행사 등 기념 추모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고, 그 밖에도 전북일보사 주간에 전북 보훈대상 시상식 및 정부 포상 전수식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국가유공자분들을 포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호국 보훈의 달 주제는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입니다. 이 주제 아래 저희 지청에서는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과 호국 보훈 기부런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0: 네, 그렇군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게 딱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 제가 궁금하네요.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제복 근무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 보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보보가 쏜다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보보는 국가보훈부의 보훈 상징 캐릭터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지킬 보, 희생과 공헌에 보답한다는 갚을 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보가 쏜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 경찰, 해양경찰 등이 근무하는 기관에 직접 과일 빙수 푸드트럭이 방문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고창의 영선고등학교와 부안 베이커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0: 네.
1: 학생들이 직접 쿠키를 구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장에서 소방관, 경찰관 분들에게 전달하는 응원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보보는 국가본부의 보훈 상징 캐릭터였군요. 다양한 감사 캠페인인데 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과 함께 제복 근무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취지가 따뜻하고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하신 이 호국 보훈 기부런 이벤트는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호국 보훈 기부런 이벤트는 청취자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6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먼저 미션 두 개가 각각 진행되는데요. 러닝 앱이나 워킹 앱을 활용해서 6km 러닝 또는 6만 보를 걷고 인증하시거나 현충시설 방문 인증을 하시게 되면 각각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벤트 참여자가 600명을 달성하게 되면 보훈가족에게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드릴 예정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벤트 참여를 통해서 기부까지 된다니 정말 뜻깊은 사업인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600명 달성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님과 이 시간을 통해서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6월을 더욱 의미 있게 맞이하게 될수 있게 된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1: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번영은 영웅들의 희생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훈 대상자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보훈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북 서부보훈지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주변에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이 계시는지 살펴주시고, 그분들께 따뜻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한번더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본부 전북 서부보훈지청 이윤심 지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청장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주시 평화도서관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장애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평화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최한 2026년 장애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오는 10일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평화도서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장애인 독서 복지 분야의 우수한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요. 도서관 사서와 함께 도서관 이용 방법을 배우는 도서관 사서와의 만남을 비롯해 수어로 소통하는 중급 수어교실, 손으로 전하는 소통, 수어 영상 도서를 활용한 독후 활동, 그리고 그림책과 식물을 활용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 원의 테라피 꽃으로 엮는 마음 등이 마련됩니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중급 수어 교실은 지난 4월 운영된 초급 과정에 높은 호응에 힘입어 개설된 심화 과정으로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수어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화도서관 063-281-642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 운영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무료 창업 상담이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6월 26일 금요일 청년 이음 전주에서 6월 청년 창업 금쪽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이번 상담은 창업 전문가와의 1대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경영 전략과 창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6월 25일 오후 6시까지 네이버 폼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장소는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청년 이음전주 1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년 일자리과 063-281-876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6 전주 단오가 오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덕진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에 맞춰 개최되는 이번 행사 기간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를 비롯해 창포물 머리 감기, 수리취떡 나눔, 전통놀이 체험 등 단오의 세시 풍속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낮부터 밤까지 전통예술과 문화공연이 이어지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도 운영되며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 맛배달과 연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전망입니다. 특히 덕진 호수를 배경으로 조성된 피크닉 존에서는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며 축제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전주의 천년 역사를 밤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6 전주 국가유산 야행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전주시는 천년고도 전주 역사 속 밤마실을 주제로 경기전과 풍남문, 전주향교, 전라가명 등 전주의 대표 국가유산을 무대로 다양한 야간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야행은 후백제 왕도 완산주부터 조선시대 전주부에 이르는 전주의 역사를 8개 분야, 25개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후백제 유적을 찾아가는 스탬프 투어, 잃어버린 후백제를 찾아서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견원대왕배 씨름대회, 역사기행 프로그램인 후백제 왕궁 산선행 등이 마련됩니다. 또한 경기전을 배경으로 한 공포체험 프로그램 좀비실록, 전주 향교에서 진행되는 추리 미션 향교괴담, 풍남문 앞 국악공연 뜻밖의 국악,
달빛 아래 차 문화를 즐기는 달빛 차회 등 야간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초여름밤 전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색다르게 만날 수 있는 2026 전주국가유산 야행은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인형극도 보고 한지 인형도 만들어 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한옥마을 인형극체험관에서 인형극도 보고 한지 인형도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가족의 사랑과 효심을 담은 인형극 호랑바위가 오전 10시 30분에 토끼와 호랑이의 재치 있는 이야기를 그린 호랑이님 나가신다가 오후 2시에 공연됩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과 연계한 한지인형 제작 체험도 마련됩니다. 체험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되며 참가비는 7,000원입니다. 참여 인원은 회차별 선착순 20명으로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과 체험은 한옥마을 인형극체험관에서 진행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010-8668-804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마마무 포 플라워즈.

네, 마마무 포 플라우즈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청년 부부의 결혼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부 결혼 비용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부부에게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전주시는 예비 부부와 신혼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집 규모는 모두 30쌍이며 생애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하시면 된대요. 신청 기간은 얼마 안 남았네요.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전주시 통합지원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063-281-8715번입니다. 전주시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2026 글로벌 인재 양성 영어 능력 강화 사업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학생들이 국내 집중 영어 교육과 해외 체험 연수를 통해 국제 감각과 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선발 인원은 모두 15명으로 3년 이상 전주시에 거주한 대학생 가운데 2026년도 2학기 휴학이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 학생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영어 몰입 집중 과정을 거친 뒤 11월부터 12월 사이 미국 현지에서 2주에서 3주간 해외 체험 연수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 이내이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청년 이음 전주 4층 전주 인재 육성 재단 사무국 방문 접수 또는 전주 인재 육성 재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인재 육성 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문의 전화 063-283-5501번입니다. 전주시 덕진보건소가 시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7월 마음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 한 달 동안 운영되며 돌봄 명상과 MBTI, 애니어그램, 웃음 테라피, 미술 치유, 마음 컨트롤 등 다양한 심리 정서 회복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호흡과 소리를 통한 요가 회복 명상, MBTI 기반 자기 이해와 마음 회복,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기 탐색, 웃음을 통한 행복감 향상, 미술로 내면을 표현하는 야간 미술 치유 프로그램 등 시민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회복을 돕는 내용으로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며 모집은 오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전화 또는 네이버 블로그 댓글로 가능하고요.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다만 1인 1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고요. 대리 신청이나 중복 신청은 제한됩니다. 또 모든 회기에 참석한 참여자에게는 완주 기념 선물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덕진보건소 전화 063-281-857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을 앞두고 시민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한병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전주 독서대전과 연계해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의 책 독후화 부문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후감 부문, 그리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대전 홍보 인스타툰 부문입니다. 독후화와 독후감은 전주가 선정한 올해의 책인 황금고라니, 거의 다 왔어 등을 읽고 작품을 제출하면 되고 인스타툰은 전주 독서대전을 주제로 4컷에서 8컷 사이의 작품을 제작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 5일부터 7월 21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문화상품권 등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 또는 도서관 산업과 063-230-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레이스 오늘 하루 정말 예쁘다.

네, 블루레이스 오늘 하루 정말 예쁘다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청 앞 노선광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장터가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노선광장에서 제7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판매장터와 체험장터, 놀이마당, 공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준비됩니다. 판매장터에서는 수공예품과 생활소품, 문구류, 놀이키트는 물론 수제 디저트와 커피, 음료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체험장터에서는 슬라임과 펜 만들기, 수달키링과 다육화분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딱지치기와 신발 던지기 등 같은 전통 놀이와 함께 팀을 이루어 단서를 찾고 범인을 추적하는 추리 게임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서는 바이올린 연주와 난타 공연,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 063-281-28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어반스케치와 라디오 방송을 결합한 시민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반스케치로 떠나는 전주여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그림과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지역의 풍경, 기억을 기록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교육은 오는 6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총 12회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그리다, 말하다, 나누다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먼저 그리다 과정에서는 어반 스케치를 통해 골목과 한옥마을, 공원 등 전주의 다양한 풍경을 직접 그려보며 자신만의 시선과 감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또 말하다 과정에서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와 기억, 공간의 감각을 시민들과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작은 전시회를 열어 공동체의 기억을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오광민 곁에 한 그루 그림 공방 대표가 맡으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와 천마중길 아울터 등에서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드로잉과 방송에 관심 있는 시민 15명이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20일까지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25209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2026년 상반기 시민 라디오 스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공동체 라디오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라디오 방송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방송 기획과 원고 작성, 장비 활용, 방송 운영 실습은 물론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됩니다. 교육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총 9차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모집 인원은 전주 FM에서 직접 방송 활동을 희망하는 전주시민 15명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 선발 과정을 거쳐 참여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교육 장소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와 천마늦길 아울터이고요. 모집은 오는 6월 14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가능하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063-252-0935입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J. 래빗 해피니스.

네, 제이래빗 해피니스 듣고 왔습니다. 네, 935 라디오 전주원 듣고 계셨는데요. 935 라디오 전주원 어느덧 오늘 시간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정책을 만들고 누군가는 행정을 책임지겠지만 결국 지역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일 겁니다. 그래서 뭐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뽑힌 당선인들의 관심 가져주시고요.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못하면 또 잘하고, 또 이렇게 비판도 쓴소리도 하고요. 또 잘하고 있으면 또 응원도 해주고 하는 게 우리 때또 앞으로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현충일이죠. 제71회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투표를 하고 더 나은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이 땅을 지켜낸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마음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마음이 함께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따뜻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끝곡으로 이클립스 소나기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 저는 최성은이었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한 달 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을 기리고 뜻을 기억하며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호국,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 보훈, 나라를 지킨 이에 대한 보답. 다양한 역사적인 기념일이 많아서 이 달로 정해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6월 호국 보훈의 달은 국가적인 추모의 달로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애도하면서 나는 어떤 보훈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희생으로 현재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기에 미래를 위해서 태극기를 조기 개항하고 실천하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추혁진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들으시면서 신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린, 이야, 김충훈,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익산 심곡사 목조 삼존불자상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조 삼존불상은 대웅전 내에 안치되어 있으며 중앙에 아미타 열의자상, 좌측에 관음보살자상, 우측에 지장보살자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아미타 열의자상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결과 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데 사각형에 가까우면서도 평평한 얼굴, 가늘게 뜬 눈, 큰 귀 등이 돋보이며 법의는 두 어깨를 모두 가린 통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지장보살 좌상은 머리 형태와 옷 모양새를 제외하고는 아미타 열의 좌상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관음보살 좌상은 불꽃 모양의 구슬과 꽃새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금속제 관을 쓰고 있습니다. 크기는 아미타 열의 좌상 114cm, 관음보살 좌상 106cm, 지상보살 좌상 104cm 정도입니다. 목조 삼존불상은 모두 100cm 이상의 대형 목조 불상으로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익산 심곡사 목조 삼존

0: 채연, 즐거운 인생. 초승우, 보고 싶다, 친구야. 희환이, 여보, 사표 쓰세요. 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 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0: 태안 레이저 피부 모발라케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애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소리문화 콘텐츠쇼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김영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김영애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김영애 씨.
1: 네.
0: 김영애 씨 노래하실 때 보니까, 아우, 키도 크시고, 예쁘게 올라가시는데, 왜 이렇게 한이 많아요, 노래가?
1: 글쎄요, 제가, 활기를 피고 못 살아서 그런가요?
0: 허리를요? 왜 집에 천장이 낮아요?
1: 네, 조금 낮아요.
0: 아, 그러시구나. 네. 어지간하면 인테리어 좀 하시지 그래요?
1: 아, 이제 앞으로 좀 하려고요.
0: 아, 그 마음적으로 인테리어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1: 네.
0: 아, 오늘 대화가 좀 되네요.
1: 감사합니다.
0: 아, 그러시구나. 목소리가 굉장히 좀 매력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김영애 씨는 노래를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나요?
1: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여수로 온 지가 한 6년째 됐거든요.
0: 네.
1: 근데 한 2년 지나서 제가 오카리나를 배우러 다녔어요.
0: 네.
1: 근데 그 오카리나에서 동생애가 언니 노래를 좋아하고 잘하니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는 또 동생을 만나가지고
0: 네.
1: 거기 협회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활동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0: 아, 오카리나를 배우시다가 노래까지 네. 오신 거네요?
1: 네네.
0: 어때요? 오카리나 하시는 거하고 노래 하시는 거하고?
1: 오카리나는 이게 기계로 품어내는 거고
0: 네.
1: 노래는 이게 제가 이렇게 품어내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좀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이렇게 막 품어내고 싶은데
0: 네.
1: 악기로만 하려니까 조금 답답한 면도 있고
0: 네.
1: 그래서 한번 아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0: 아 펴고 못 살으셔가지고 이제는 품어야겠다.
1: 네.
0: 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 보니까
1: 원래 또 노래를 좋아했어요.
0: 아 그랬어요?
1: 악기보다
0: 아.
1: 네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0: 모습하고는 좀 다르네요. 노래 안 좋아하실 것 같아.
1: 네 다들 그렇게 말해요.
0: 네 아니 좀 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1: 너무 달라요?
0: 네 노래 안 좋아하실 것 같고 노래하면 아 뭐 경망스럽게 저렇게 하고 계신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1: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0: 아 사람들이?
1: 네
0: 나도 사람 맞네.
1: 얼굴 얼굴하고 달리 노래도
0: 네.
1: 얼굴하고 달리 노래를 한다는데 봉사활동 다니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어르신들 위주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제가
0: 네.
1: 뭐 이렇게 젊은 이런 층 노래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0: 그 어르신들은 그 원래 한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김영애 씨가 그 한 있는 노래를 하면 반응이 좋으실 것 같은데.
1: 네 가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슬퍼서 울 때도 있어요.
0: 아.
1: 앞으로 저를 보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노래할 때요.
0: 그죠.
1: 네. 예.
0: 오, 와. 그 어머니들이나 그 어르신들 볼 때 두 가지 때문에 좀 또 어머니도 오실 것 같아. 하나는 노래 진짜 한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부르시니까 참 노래 취해가지고 울고 또 하나는 그 김영애 씨를 보고 와, 나도 저렇게 꽃다운 저런 모습 있었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0: 네.
1: 그럴 수 있죠.
0: 네. 그럴 것 같아요.
1: 네.
0: 어때요? 오카리나 거기 그분들이 좀 가수로 가니까 아니 왜 오카리나를 좀 계속 하시지 가수로 가냐고 좀 안 말겼어요?
1: 아니요. 다 좋아했어요.
0: 다 좋아했어요?
1: 네.
0: 거기 오카리나 개방적이네.
1: 노래를 내가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0: 아,
1: 거기서 잡고 싶어도
0: 예.
1: 그냥 더 좋아하는 노래를 하라고
0: 예.
1: 옆에서 많이 예, 도와주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그럼 네. 오카리나 행사하실 때 가서 노래도 한번
1: 아 그것도 하고 오카리나도 지금도 해요.
0: 예, 아우 좋으시네요. 예. 아 그럼 여기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애 씨의 곡 잊혀질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영애 씨의 곡 잊혀질 시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영애 가수는 어울림 공영 예술단으로 계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김영애 씨.
0: 네.
1: 잊혀질 시간 작사하신 거예요? 아니면?
0: 아니요.
1: 네.
0: 곡 받았습니다.
1: 아, 받았어요?
0: 네.
1: 원래 그 김영애 씨는 노래 한 번 나눠보셨나요? 이 지금 3년 전 오시기 전에?
0: 그냥 노래방 가면
1: 네.
0: 노래가 좋으니까 많이 그냥 그런 데서 불렀어요.
1: 아, 많이?
0: 네.
1: 일반인보다 많이? 아니면 그냥?
0: 많이 불렀을 거예요.
1: 아, 왜 그러냐면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죠? 조금 최적화가 돼 있거든요.
0: 네.
1: 예, 갑자기 이렇게 노래하신 건 아니고 소리를 많이 목을 쓰신 그 소리가 나오거든요.
0: 네.
1: 아,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
0: 감사합니다.
1: 일반인보다 많이 친구들하고 아니면 혼자
0: 노래교실 다니다 보니까 노래교실 네. 끝나면 같이 또 오. 가서 연습장에 가서 노래 가서 또
1: 아, 서울에서 같이. 다니셨어요?
0: 네, 서울에서 다녔어요.
1: 노예교실?
0: 네.
1: 아.
0: 여기 여수에서도 다녔어요.
1: 아, 노예교실을?
0: 네.
1: 아, 그러셨구나. 어때요? 서울에 노래교실 다니다 여수에 오니까 뭐 이렇게 좀 장르가 다르던가요? 아니면 노래가?
0: 아주 달라요.
1: 아, 그래요?
0: 네.
1: 서울에는 어느 쪽으로 노래?
0: 서울에는 이렇게 노래교실을 가면.
1: 네.
0: 일단 선생님 오기 전에 한 30분 타임을 줘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노래를 가서 이제 순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1: 네.
0: 시간이 되면 못 하는데 여기 시골에 와보니까 시골은 거의 본인들한테 노래를 많이 시키고 한 달에 뭐 한 곡씩 정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1: 아, 여기는 본인들한테 노래를 많이 시킨다고?
0: 네, 여수 쪽은 이 시골 쪽이라서 그런지
1: 네.
0: 본인들한테 노래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1: 아, 뭐 좀 가르치는 방식이 약간 다르네요.
0: 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1: 노래교실 이렇게 가시면 좋은 점이 어떤 건가요?
0: 일단은 나를 위해서 마음껏 한번 펼쳐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좋아요.
1: 아, 뭐 같이 이렇게 강사님하고 노래 따라 부르고 막 이렇게
0: 네,
1: 같이
0: 하면서
1: 네.
0: 저는 사실은 누구한테 노래 배운 적도 없고
1: 네.
0: 저 혼자 독학이거든요.
1: 아, 독학?
0: 지금까지
1: 아,
0: 저 혼자.
1: 아,
0: 네.
1: 음반 내실 때는?
0: 그때는 이제 노래를 주면
1: 네.
0: 이렇게 노래를 주잖아요.
1: 네.
0: 그것도 이제 저 혼자.
1: 아, 그랬어요?
0: 네.
1: 어, 대단하신데? 와, 습득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
0: 글쎄요.
1: 그러니까 김영애 씨에 맞게 그럼 그냥 최적화 시켜도 노래 부르는 거네요.
0: 이제 그러고 하면서 이제 가서 또 이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고치고.
1: 아,
0: 네, 그렇게 연습했어요.
1: 오, 아, 훌륭하십니다. 김영애 씨가 생각하는 나만의 장점. 아, 나 이거 정말 장점이다. 이런 거 있습니까?
0: 장점은요.
1: 네.
0: 이렇게 마음이 약한 거.
1: 마음이 약한 거?
0: 네. 이렇게 남한테 독한 소리 못하고.
1: 네.
0: 좀 장점이라는 거는 제가 제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마음인 것 같아요.
1: 아, 아니 그러니까.
0: 착한 마음?
1: 어, 좋은 표현으로 그냥 사람이 무조건 좋구만.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오시는데.
0: 네.
1: 뭐 막 친구들도 많이 오셨던데
0: 네.
1: 그 착한 마음이 있어서 친구분들도 많이 이렇게 주위에 계시나 봐요.
0: 네.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1: 네.
0: 정말 이해를 해주고 정말 이렇게 이 먼 길까지 따라온 언니 동생이 참 좋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지금 어디서 오신 거죠?
0: 여수에서 왔습니다.
1: 와, 지금 얼마나 걸려요? 차로?
0: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1: 아, 1시간 40분?
0: 네.
1: 오시면서 뭐 노래 하고 오신 건 아니겠죠?
0: 아니에요. 그냥.
1: 친구분들하고 수다 떨고 오셨어요?
0: 예, 네, 얘기해요.
1: 어, 네. 와, 1시간 40분인데?
0: 네.
1: 그러면 지금, 왕복 그러면 3시간이 지금 넘는데, 친구분들이 네. 참, 같이 온다는 게, 그 착한 마음 플러스, 남한테
0: 네.
1: 악한 소리 못하고 플러스, 그냥 좋은 분.
0: 네.
1: 아, 그렇구나. 최대 장점이네.
0: 네. 자랑할 게 없어요. 전 그거밖에.
1: 아니, 그 이상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돈 있다고 하면 누가 털러갈 것이고, 없다고 하면 아는 잘놀 것이고, 예?
0: 네.
1: 그잖아요.
0: 맞아,
1: 예. 네. 근데 요즘 AI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이거든.
0: 네.
1: 인간적인 어떤 착함 이런 거거든. AI는 거기까지는 안 되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AI 시대에 딱 맞는 김영애 가수가 되지 않을까 이미 됐지만은.
0: 고맙습니다.
1: 또 거기에다 한설인 목소리까지 갖고 계시니 앞으로 서광이 비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앞으로 김영애 씨가 서보고 싶은 무대라 아니면 나만의 무대를 만들고 싶은 게 있다면 어디인가요?
0: 가요 무대요.
1: 가요 무대요?
0: 네.
1: 왜요?
0: 그 가요 무대는 전국 어느 나라도 다 보잖아요.
1: 예. 아, 남들이 보니까?
0: 네, 어느 나라에서도 보니까.
1: 예.
0: 한번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죠.
1: 네, 아, 응원하겠습니다. 예. 아니, 또, 노래 색깔이 또 가요 무대하고 맞아요.
0: 감사합니다.
1: 예, 또 기회가 되면, 무조건 가능하거든요.
0: 아, 예, 고맙습니다.
1: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다른 데는 가고 싶은데 없어요?
0: 다른 데요?
1: 네.
0: 다 가고 싶어요.
1: 다요?
0: 네.
1: 뭐 집 나가고 싶어요? 아, 왜 다 간다고 해요?
0: 다 어디든 노래는 하고 싶어요. 어디 가서든 와, 노래는 하고 싶어요.
1: 열정.
0: 네.
1: 아, 노래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0: 네.
1: 아, 무대는 찾아주면 다 가고 싶다.
0: 네.
1: 아, 지금 청취자분들이 아마 연락 올 거예요. 카톡으로.
0: 감사합니다.
1: 그 김영애 씨 전번이 어떻게 되냐고.
0: 감사합니다. 네.
1: 그럼 이쯤에서 김영애 씨의 두 번째 선곡 배진아의 아버지의 기침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 김영애 씨의 목소리로 배진아의 아버지 기침소리 잘 들었습니다. 김영애 씨.
1: 네.
0: 진짜 한이 많이 드신 것 같아.
1: 네.
0: 아버지 노래를 원래 좋아하세요? 이렇게 부모님 노래?
1: 아니요. 아버지를 굉장히 어릴 때 잃었어요.
0: 아.
1: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0: 아.
1: 그래서 그냥 노래로나.
0: 예, 네, 보고 싶어서.
1: 네.
0: 그래서 더 이렇게 한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서울에 계시다가 이렇게 여수로 오셨는데 왜 여수로 무슨 일을 오시게 된 건가요?
1: 이제 저희 남편 사업차 예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그러고 있어요.
0: 아 사업을 그쪽에서 하시나 봐요.
1: 네.
0: 아 어때요?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여수만의 또 어떤 뭐 즐거움이 있지 않나요?
1: 저희는 내려오기 전에 굉장히 여수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왔었어요.
0: 아
1: 이제 아빠 고향이고. 고향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도 치고 어울리다 보니까
0: 네.
1: 한 달에 한 번씩 오다 봤는데 공기가
0: 네.
1: 너무나 좋더라고요. 서울 공기하고 여기 공기하고
0: 네.
1: 대전만 넘어가면
0: 예.
1: 벌써 공기가 달라요.
0: 아.
1: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왔었어요.
0: 아.
1: 네.
0: 자주 그냥 원래 고향이 여수이신가 봐요?
1: 아니요. 저는 정읍이에요.
0: 아... 그러면 그 바깥
1: 네.
0: 사람께서
1: 네 여수예요.
0: 아 그러시구나.
1: 네.
0: 원래 이제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집에서 별로 응원 안 하거든요. 어떻게 응원 좀 해줘요?
1: 아니요.
0: 안 해줘요?
1: 네 제가
0: 네.
1: 한 지금까지도 거의 몰래 했어요. 지금까지도.
0: 아니 근데 집에서 말기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1: 아 저는 노래가 너무 좋고
0: 네.
1: 제가 이제 할 게 노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내려와서.
0: 네.
1: 뭐 제가 넓은 서울에 살다가
0: 네.
1: 좁은데 왔는데 아무것도 찾아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제 오카리나 하다가
0: 네.
1: 아 이제 남은 인생을 한번 노래에 걸어봐야겠다 생각하다가
0: 와.
1: 네, 택했어요.
0: 예, 아니, 잘하신 것 같아. 예, 아니, 목소리나 또 외모도 중요하거든요, 노래는.
1: 네.
0: 뭐, 외모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 관객 앞에 쓴다는 거는 뭔가 좀 볼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1: 네.
0: 근데, 목소리도 한도 있으시고, 또 외모도 이렇게 좋으시고 해가지고, 잘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 외모에 뭔가 입에다 물고 한 거 좀 그런데.
1: 근데 이제 거의 남편이
0: 네.
1: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요즘에?
1: 네, 요즘에는 조금 이해를 해서
0: 네.
1: 연습실도 만들어줬어요.
0: 와,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와, 와 집에다가?
1: 네, 아니요.
0: 네.
1: 다른
0: 별도...
1: 사업장에다가.
0: 와,
1: 네.
0: 엄청나게 조금이 아니구만 많이. 네.
1: 너무 고지식한 분이라.
0: 아.
1: 네. 근데
0: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0: 와.
1: 그냥 이제 노래나 해라 이제 그런 것 같은데
0: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다 이 상황이 지금
1: 네네 네.
0: 네, 나중에 보험 좀 들어야겠다 하고 지금 보험 들은 거 아니에요?
1: 글쎄요.
0: 네. 아 바깥 사장님 보험을 확실히 들었는데 오
1: 아주 고지식한 분이에요.
0: 아주
1: 고지식한 분. 네.
0: 그만큼 김영애 씨를 사랑한다는 의미겠죠. 그죠?
1: 예, 좀 나이 차이도 있다 보니까
0: 예,
1: 아무래도 예. 워낙 가부장장 하시던 사람이라
0: 예.
1: 예, 누구한테도 안 지는 사람이거든요.
0: 예, 예, 예.
1: 그 정도인데 그래도 요즘에 많이 좀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0: 한 말씀.
1: 여보, 저 굉장히 가슴 조이면서 노래를 했거든요. 당신 몰래 솔직히 봉사활동도 당신 몰래 다니면서 정말 가슴 조이면서 했는데 그 가슴 조이면서 한 거를 옆에 언니가 다 알아요. 저의 매니저처럼 따라다니는 언니가 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말고요. 저를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좀 남은 시간 펼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보 사랑합니다.
0: 네, 마지막에 멘트 때문에 해줄 것 같아요. 아이고, 응원합니다. 예. 네. 김영애 씨가, 노래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김영애 씨의 인생곡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곡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
1: 그 이유요?
0: 예.
1: 글쎄 이제 처음 노래를 접해봤으니까 네. 제가 이제 꼽는다면 잊혀질 시간 이 노래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열심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그게 애창곡이 된 거예요? 아니 그냥 인생곡이?
1: 네.
0: 아 딱 그 곡 받았을 때 딱 마음에 와닿던가요?
1: 조금은 가사가 네. 조금은 와닿더라고요. 근데 아예 안 할까 할까 막 망설이다가 사실은 예. 주위에서 들어보고 괜찮다고들 하더라고요. 예.
0: 주위라면은
1: 이제 제가 노래를 이렇게 불러보면 예. 아, 노래가 금방 쉽게 알아들 수 있고 네. 부르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부르기 좋다고?
1: 예, 쉽다고.
0: 아, 친구분들도 그래요?
1: 네.
0: 오 어떻게 노래를 불러 불렀어라 친구분들이 응원을 더 많이 해줘요? 아니면
1: 아 요즘은 좀 더 많이 해주는 것
0: 아, 응원
1: 같아요.
0: 응원 더 많이 해줘요?
1: 네. 처음보다 노래를 좀 더 지금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늘었다고요?
1: 네.
0: 아 친구보다 정확하네. 아 당연히 하니까 네, 늘지.
1: 맞을 거예요.
0: 네. 네. 오 그렇구나. 아, 친구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하시는 친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 따라다니고 같이. 네. 때에 따라서는 뭐 멀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구경 삼아서
1: 그렇죠.
0: 그죠.
1: 네.
0: 오늘도 지금 친구분 미안해가지고 먼저 지금 식사하시라고 한 것 같은데.
1: 네, 정말요. 미안하잖아요. 한 시간 반 동안 힘들게 따라왔는데. 아,
0: 친구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1: 미경아, 주영애 언니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제가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0: 와,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야. 끝났네, 끝났어. 좋으신 그 보이스로 그냥 노래로 보답하겠다. 와, 네. 그러시구나. 아마 들으실 거예요. 예,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1: 네. 오,
0: 앞으로 김영애 씨의 꿈은 어떤 건가요? 아, 그 김영애 씨 앞으로 이제 노래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노래 플러스 인생 꿈.
1: 꿈이요?
0: 네.
1: 지금처럼 건강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하고 남은 인생을 저희 남편과 같이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최고 좋은 꿈이네요. 편안하게.
1: 감사합니다.
0: 대부분 편안하게 못하고 지금 많이 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0: 예, 예. 편안하게 이게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말. 예. 와.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아쉬운데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그때는 오실 거죠?
1: 초대만 해주신다면 올게요.
0: 약간 긴장 풀리셨어요?
1: 아니요. 아직도 떨립니다.
0: 잘하시는데요.
1: 아니에요.
0: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아, 제가 처음 접해보는 일이라 굉장히 떨리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더 이게 몸이 열이 나네요.
0: 네.
1: 네, 정말 좋은 일인데 이렇게 여기 문화 콘텐츠 쇼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0: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문화 콘텐츠 쇼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불러준다면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김영애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김영애 씨의 목소리로 전취영의 바깥등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신년의 소리문화 컨텐츠 쇼 가수 김영애 씨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의 가뿐한 DJ 둘리입니다.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호국보훈의 달 6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순국 영령도 떠올리면서 네, 좋은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곡은 시벨리우스의 예, 핀란디아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핀란디아는 시벨리우스의 대표곡이죠.

네, 첫 곡으로 장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듣고 오셨습니다. 웅장하죠? 네, 이 곡은 1899년에 작곡된 관현악곡입니다. 1900년에 개정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장르는 이제 교향시라고 심포닉 포임이라고 나눠진다고 해요. 핀란드 민족주의와 독립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도입부에 들으면은 이거 조스 음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였습니다. 당시 이제 핀란드가 러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언론 탄압과 러시아화 하는 정책이 아주 강해지던 시기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 곡은 사실상 음악으로 된 저항 선언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굉장히 유명한 그 멜로디가 있잖아요. 핀란디아 찬가로 불린다고 합니다. 핀란디아 힘이라고 불리는데 핀란드에서는 거의 제2의 국가처럼 그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가사도 붙여지고 많이 그랬죠. 저희도 한글로 된 가사도 배웠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유명한 핀란디아 시벨리우스의 곡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준비한 곡은 역시 시벨리우스 곡인데요. 시벨리우스의 심포니 2번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1902년에 완성된 작품인데 흔히 북유럽 낭만주의의 정점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이 시벨리우스의 작품 중에 또 가장 대중적이고 잘 아는 그러한 곡이어서 오늘 핀란디아를 들은 김에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려고 합니다. 이 곡이 이제 핀란드 국민적 상징처럼 여겨지고요. 마지막 사악장에 이런 폭발적인 상승감 때문에 흔히 승리의 교향곡 또는 독립의 교향곡처럼 받아들여졌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는 전체를 다 듣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3, 4악장 위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악장 비바치시모 그리고 4악장 피날레 그렇게 이제 듣는데 이두 악장만 들어도 시간이 이미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으로 일부를 자 들어야 할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같이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아, 곡이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 라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공동체 라디오 앱 그리고 유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을 통해서도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1부에서는 저희 시베리우스의 핀란디아 그리고 교향곡 2번을 듣고 오셨다면 이제 2부에서는 팝송을 몇 곡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6월을 맞이해서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예, 분쟁이 예,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친구로 사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희 지금 이 세계를 보면서 친구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2부의 첫 곡은 D1 워윅과 친구들이 부른 That's What Friends Are For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디온 워윅과 친구들이 부른 That's What Friends Are For. 그래서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 친구들은 누구였을까요? 같이 부른 먼저 하모니카를 처음에 정말 잘 부른 이분이 스티비 원더시고요. 계속 화음을 넣어주신 분이 엘튼 존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노래를 해준 분은 글래디 나이트고요. 네, 이렇게 디원 오익과 세 명의 친구들이 같이 불렀습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들으셨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나 함께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네, 네가 정말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라고 하는 노래가 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베스트 프렌드와 함께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퀸이 불러드립니다. You're my best friend.

간만에 프레디 머큐리의 또 음성을 들었네요. 네, 그룹 퀸이 부른 You're My Best Friend였습니다. 네, You Make Me Live. 아, 너는 나를 살게 해줘. 예.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내 옆에 있어줬다는 그런 가사가 중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해준 친구가 정말 진짜 친구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함께 좋은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이라는 네, Four Weddings and a Funeral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 영화 못지않게 유명해졌던 노래가 있습니다. Love is all around입니다. 네. 사랑을 예, 손끝으로도 발끝으로도 느낀다는 가사로 처음 시작하죠. 네. 그룹 wet wet wet. 너무 많이 젖었나 봐요. 네. 세 번 젖어서 wet wet wet이 부르는 네, Love is all around를 다음 곡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에 준비한 곡은 네,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라이브 버전에서는 이 브루스가 좀 이야기를 좀 합니다. 네. 공연에 온 분들과 함께 교감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도대체 왜 전쟁을 하냐? 네. 전쟁이 뭐에 좋냐고 물어보죠. What it is good for? 예. Absolutely nothing. 예. 당연히 아무데도 좋을 게 없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물론 영어로 얘기하니까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저희가 잘 알아듣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이 라이브는 LA 콜로세움에서 1985년에 있었던 공연 실황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브루스 스프링스틴 워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They're going to be looking at you. And you're going to need a lot of information to know what you're going to want to do. Because in 1985, blind faith in your leaders or in anything will get you killed. Because what I'm talking about here is

네,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우어, 네, 1985년 LA 콜로세움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 전쟁이 뭐 어디 쓸모가 있는 전쟁이 있겠습니까마는 지금도 네, 세계 곳곳에서 네, 국지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다 이런 것들이 정말 나중에 보면 바람에 날리는 한 줌의 먼지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준비한 곡은 그룹 캔자스가 부르는 네, Dust in the Wind. 네,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죠. 네, 오랜만에 Dust in the Wind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듣고 오셨습니다. 이 캔자스는 197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프로그레시브 락의 밴드죠. 이분의 대표곡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그룹의 대표곡이 바로 Dust in the Wind입니다.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네, 우리는 모두 네, 바람 속에 먼지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1977년 앨범 Point of No Return에 수록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No Return이 돌아오지 않는 No Return이 아니고 네, NKNOW. 네, 그래서 안다는 그런 말로 살짝 바꿨네요. 네, Point of No Return에 수록된 그룹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 시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이 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갈 가치 그리고 사랑할 그런 가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은 그룹 포리너의 I want to know what love is. 네,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라는 곡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 FM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 가뿐한 DJ 둘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하늘을 오래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는 이 하늘을 자주 보면서 와, 저 우주 끝에는 뭐가 있을까? 저 많은 별들은 다 어디에서 왔지? 뭐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어른이 되고 나니 별이고 우주고 하늘이고 당장 먹고 사는 걱정, 건강 걱정, 인간 관계 걱정하느라 이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더라고요. 공감하시나요? 그러다 가끔 삶이 팍팍해질 때 우리는 자동반사적으로 하늘을 찾고 별을 세고 또 이 광활한 우주를 상상하며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가끔이 되도 않는 고차원적 질문을 남발하곤 합니다. 네, 제가 그래요, 제가. 네. 오늘 힐링하트 도슨트 주제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영화 이야기고요. 우주를 여행하는 영화이면서도 사실은 인간의 외로움과 사랑, 양자물리학, 블랙홀, 시간의 상대성 같은 조금은 어렵고 낯선 이야기들을 놀랍도록 감성적으로 풀어낸 영화 바로 인터스텔라입니다. 영화 속 인상 깊은 장면들과 함께 시간, 중력, 사랑,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연결에 대한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물리학 이야기까지 아주 오래전에 출발한 빛이 마침내 오늘에야 닿는 것 같군요. 함께 빛날 준비 되셨나요? 박효신, 스텔라 나이.

박효신의 스텔란 나이트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풀치님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렇죠? 오늘 29일이니까 이틀 남았어요. 와,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렇죠? 올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허리가 한번 다 꺾일 1년에 그 허리 중간이 한번 꺾일 시점이 다가오고 있네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남은 한 해도 좀 계획대로 잘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힐링하트 도슨트는 80번째 영화편이고요. 네. 오프닝에 언급한 바로 그 영화.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죠? 인터스텔라입니다. 인터스텔라. 실제로 물리학자 킵손이 제작에 참여하면서 블랙홀과 중력 그리고 시간의 상대성 같은 개념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구현해냈는데요. 특히 이 영화 속 블랙홀, 이 가르강투야는 단순한 어떤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과학 계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공상과학이라기보다 어쩌면 감성물리학, 또 요즘 한참 뜨고 있는 현대물리학의 가장 그 중심에 서 있는 양자물리학, 양자역학, 양자얽힘에 더 가까운 작품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이 영화의 줄거리나 인상 깊었던 장면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이 인터스텔라의 그 에센스가 된 현대과학이론, 양자물리학이나 뭐 신경과학, 상대성이론 같은 과학이야기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외부세계, 즉 우리의 현실을 창조해내는지에 대한 조금은 아리까리한, 네. 스피리추얼하면서도 오컬트적인 약간 범우주적 관점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죠? 네.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제가 사이언티스트도 아닌데 심리학자도 아니고 네, 어쨌든 뭐 공부하는 거니까요. 네,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 또 궁금한 점, 네, 호기심들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예술과 과학, 사람 심리가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도슨트. 네, 아주 신박하지 않습니까? 네, 내용은 신박하지 않을지언정 살짝 좀 그 수준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시간과 우주를 가로지르는 여정 인터스텔라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0: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1: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와 영월 FM 99.1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은 영화편이고요. 인터스텔라와 현대 물리학계로. 예, 참 사이언티스틱하네요. 네.

스테인이 열연했고요. 음악에는 한스 짐머, 배급은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워너브라더스가 함께했습니다. 뭐 이 당시 영화의 80%는 뭐 이 스튜디오에서 거의 해결을 했죠. 꽉 잡고 있었죠. 당시 전 세계 흥행 수익은 약 7억 달러에 가까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1000만 관객 가까이 동원하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작품이었어요. 특히 한국 관객들에게 유독 이 영화가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자 그러면 이 영화의 줄거리부터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오늘. 영화 이야기부터 뭐 과학 이론까지 얘기를 해야 돼서 네. 너무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네. 이 영화의 배경은 가까운 미래입니다. 지구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죠. 요즘 시대하고 똑같아요. 보통 예전에 뭐 종말이 올 때 기근이 심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전염병이 뭐 이렇게 창궐하고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 세대가 좀 그래요. 이상기후와 모래폭풍이 반복되고 농작물은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인류는 더 이상 발전과 탐험을 이야기하지 못하죠. 그저 오늘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대가 된 겁니다. 한때 이 나사 파일럿이었던 쿠퍼는 이제 옥수수 농장을 운영하면서 살아가죠. 그에게는 아들 탐과 유난히 총명한 딸 머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머피의 방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책이 떨어지고 먼지가 일정한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치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일이 반복되죠. 처음에는 유령의 장난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쿠퍼는 그것이 중력의 신호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좌표를 따라간 곳에서 비밀리에 존재하던 나사 기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곳에서 쿠퍼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프로젝트를 듣게 됩니다. 잠깐만요. 저 이 깜빡했어요. 요 얘기하다가 배경음악으로 BGM을 좀 넣으려고 했거든요. 어떤 BGM이냐면 네, 잠깐만요.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인데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고요해요. 이 음악이. 그 약간 수면용? 잠 안 올 때 듣는 또 학습용으로 좋은 명상음악에 가까운 그런 홀리한 음악이어서 배경으로 쓰기에 좋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들려드리기에는 약간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배경 BGM으로 좀 깔고 갈게요. 깜빡했어요. 처음에 깔고 간다는 게. 네. 음악 너무 큰가요? 소리가? 네. 살짝 좀 줄이고 BGM이니까. 네. 이어갈게요. 어디까지 했죠? 예, 그 비밀리에 네, 그렇죠. 존재하던 나사 기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쿠퍼는 이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프로젝트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성 근처에 정체불명의 웜홀이 나타났고 그 너머에 있는 인간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 새로운 행성들이 존재한다는 그 어떤 깨달음을 이제 본인이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쿠퍼는 가지 말라고 울며 매달리는 딸 머피와 가족을 뒤로 한 채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영화는 단순한 우주 탐험 영화가 아니라 시간과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인터스텔라는 처음부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이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영화의 시작은 놀랍게도 한 영화 제작사와 물리학자의 만남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1980년대 영화 제작자인 린다 옵스트는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인 킵손을 만나게 되고 이 두 사람은 비록 연인으로 관계가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특별한 친구가 되었고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야 우리 진짜 과학을 바탕으로 한 우주 영화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서로 이런 소통을 하게 된 거죠. 그 대화가 오늘 이 영화 바로 인터스텔라의 씨앗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장난삼아서 했던 대화가 실제 이제 영화의 탄생의 기원이 된 거죠. 깁슨은 실제로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으로 특히 블랙홀과 중력, 또 상대성 이론 분야의 권위자였고요. 다시 말해 영화 속 과학은 단순히 멋있어 보이기 위한 어떤 장치가 아닌 실제 과학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감독은 조스와 ET를

만든 할리우드 최고의 거장이죠. 스티븐 스필버그였다고 하고, 또 각본에는 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동생인 조나선 놀란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이제 여러 과정에서 제작사가 바뀌면서 프로젝트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연출은 이 형인 크리스토퍼 놀란에게 넘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전설이 시작된 거죠. 마치 운명처럼. 놀란 감독은 영화 제작을 위해 무려 4년 동안 상대성 이론을 공부했고, 킵손과 끊임없이 그 시나리오를 토론하면서 수정했다고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이 인터스텔라는 기존 SF 영화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CG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았고, 일단 실제 세트를 거의 만들어서 촬영했다고 해요. 영화 초반에 어떤 거대한 옥수수밭도 실제로 캐나다에서 재배한 것이었다고 하고, 또 모래폭풍 역시 실제 특수효과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주선 내부도 실제 크기로 제작이 된 것이고, 무중력 장면 역시 크레인 장치를 이용해 촬영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 우주선 발사 장면 있죠. 그 장면 역시 실제 아폴로 발사 영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가능하면 뭐든 가짜가 아닌 진짜로 찍는다라는 이런 신념이 놀란 감독 특유의 철학이 영화 전체에 녹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시는 영화 OST에는 라이온킹, 인셉션, 또 다크나이트에서 함께했던 음악감독 한스 짐머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 한스 짐머 음악의 그 특징은 우주 영화인데도 전자음보다는 굉장히 파이프 오르간 같은 이런 악기들을, 좀 정적인 악기들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BGM에 들으시는 것처럼 덕분에 영화 음악이 정말 흔한 SF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닌 마치 거대한 어떤 성당 안에서 듣는 우리 인류의 기도처럼 아주 매우 홀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 드시죠? 지금 BGM 들으시면서. 왠지 그 가부좌하고 앉아서 명상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인터스텔라를 특별하게 만든 건 놀라울 정도로 진지한 과학 이론인데요.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느려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시간이란 건 모두 똑같이 흐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거나 또 강한 중력 근처에 가면 시간은 자동 반사적으로 느려진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이 발명한 그 상대성 이론. 이 상대성 이론이 바로 이 영화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영화 속 밀러 행성에서의 단 한 시간이 지구 시간으로 무려 7년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쿠퍼 일행이 잠깐 행성에 다녀온 사이 지구에서는 이제 수십 년이 흘러버리는. 그리고 영화의 상징 같은 존재, 바로 블랙홀. 가르강투야가 이제 드러나죠.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블랙홀의 모습이 실제 과학 계산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인데요. 킵소는 이 블랙홀 주변의 빛이 어떻게 휘어지는지 직접 계산했고, 그 결과 영화 속 가르강투야가 탄생한 겁니다. 실제로 놀랍게도 몇 년 뒤에 이 실제 블랙홀 사진이 공개됐는데, 영화 그 인터스텔라 속의 그 모습과 이 블랙홀에 굉장히 흡사해서, 비슷해서 영화가 과학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 영화의 상상을 따라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놀라움을 또 자아내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바로 웜홀입니다. 웜홀. 웜홀은 쉽게 말하면 우주의 지름길인데요. 우리가 그 지구 표면을 따라 이동하지 않고, 그 둘레를 따라 이동하지 않고 그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지름길로 향하는 것처럼, 마치 멀리 떨어진 우주를 순식간에 연결하는 통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웜홀이죠. 웜홀. 물론 아직 실제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영화 속의 인간들은 이 웜홀을 통해 새로운 은하로 이동하고 또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이 테서렉트 장면이 등장하죠. 이 장면은 5차원 공간을 표현한 것인데, 우리는 보통 이 앞, 뒤, 좌우 또 위아래로 된 3차원 공간만을 상상하죠. 3차원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시간까지 포함하면 4차원의 시공간이 되는데, 근데 영화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만약 더 높은 차원이
인류에 존재한다면 시간조차 공간처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왜 그 외계인들은 성관을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하잖아요. 마치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 나라는 존재도, 인간이라는 존재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도 단순히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흐르는 선형적인 개념이 아닌 평행우주, 평행이론, 다차원적인 우주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차원적인 존재라는 이론이나 가설도, 요즘 뜨고 있는 그 양자물리학, 양자역학, 그러니까 양자얽힘 이론과 연결했을 때 전혀 이게 정말 망상이나 공상은 아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이제 저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제가 워낙 꽂혀있는 그 분야라서, 영역이라서, 네,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 좀 당장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네, 애써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학교 다닐 때는 이 과학 수학 시간이 사실 얼마나 지루하고 싫었던지,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야, 나 진짜 이과 머리는 아닌갑다 했더랬는데, 이렇게 나이 50 반평생 넘어서 이렇게나 또 물리학에 진심이 될 줄은 저는 또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인가 봐요. 네, 그쵸? 자, 어쨌든 쿠퍼는 블랙홀 내부에서 과거의 머피방을 바라보게 되고 중력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려도 시공간이 가로막아도 전해지는 변치 않는 그 무엇이 있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진심, 감정이라는 걸 상기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세상에서 왜 우리는 우주를 바라봐야 하는지, 인류는 왜 계속해서 탐험을 이어가야만 하는지, 인간은 원래 미지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던 존재였고, 또 바다를 건넜고 달에 착륙했고 별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는 존재였으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미지의 차원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의 영역을 놀란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제시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전달하고 싶었던 어떤 근원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 놀란 감독의 의지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그런 상상력과 용기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스텔라는 블랙홀과 웜홀과 기저의 어떤 물리학 이론을 깔고 있지만, 정작 영화가 스크린을 통해 전달하고자 함은 결국 인간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하는 마음, 끝내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 진심. 그래서 이 영화가 이 차가운 우주 영화이면서도 이 상아리만큼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유독 우리 그 정이 많은 한국 관객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지점이지 않을까. 우리가 또 얼마나 따순 민족입니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결국 사람과 마음, 가족과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으니까요. 음악 듣고 2부 이어갈게요. 악동뮤지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저스틴 비버, 스테이.

네. 저스틴 비버의 스테이 그리고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음악 끝까지 들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 네, 또 BGM 깔았어요. 네, 바쁘네요. 진행하랴 또 엔지니어링 하랴. 뭐 우리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당백을 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의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우리 제작자 여러분들 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정말 능력자 중에 능력자죠. 좀 수준 높은 방송 정말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전주 FM,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많이 애청해 주세요. 네. 물론 힐링하트 도슨트도. 자,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빨리 들어갈게요. 자, 2부에서는 여러분 1부에서 인터스텔라의 전체적인 이야기와 감정선 중심으로 함께 나눠봤다면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2부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시간이 느려지는 건지, 벌레골 근처에서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 쿠퍼는 어떻게 딸에게 신호를 보낸 걸까 등등 영화 속 과학 이야기와 숨겨진 설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자꾸 혀가 꼬이죠. 참고로 지금 들으시고 계시는 BGM은 요 인터스텔라의 메인 OST입니다. 굉장히 정적이고 홀리해서 제가 따로 OST로 음악을 들려드리지 않고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깔았어요. 자, 우선 이 영화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과학 이론이 중력이 시간을 느리게 만든다라는 개념인데, 영화 속 밀러 행성에서는 단 한 시간이 일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시간으로 무려 7년에 해당합니다. 아니,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너무 과장 아니야? 하실 텐데, 놀랍게도 이건 실제 물리학 이론에 기반한 결과입니다. 그 설정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그게 바로 요 중력에 관한 이야기죠. 설정이죠. 그러니까 중력이 강할수록 그 일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 이제 한 10년 먼저 발표됐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시간이 절대값이라는 거.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은 느려지고 길이는 줄어들고 질량은 커지는 거. 여튼 결과적으로 시공간은 상대적일 수 있지만, 바뀔 수 있지만, 시간이라는 거, 그 빛의 개념, 속도는 절대적이다라는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면, 그보다 10년 늦게, 1915년인가? 그쵸? 네, 1915년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 후에 한 10년 늦게 발표된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이것은 이제 빛의 속도가 아닌 중력의 절대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느려지고, 이 엄청난 중력은 시공간 자체를 휘게 만들어서 그 결과 시간의 흐름도 달라진다는 건데, 지구에서도 실제로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가 관측됐다고 하죠. 현대 과학자들은 원자시계라는 걸 사용해서 높이가 겨우 몇 센치만 달라져도 시간의 흐름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걸 측정해낸다고 하니 영화 속 설정이 완전 허무맹랑한 상상은 아니라는 게 되겠죠. 물론 이 인터스텔라처럼 1시간이 7년 수준이면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중력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영화 속 밀러 행성은 이 초거대 블랙홀인 가르강투야 근처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에서 등장했던 그 거대한 벽, 벽 같은 파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건 역시 단순한 연출이 아닌, 설정이 아닌 블랙홀의 그 강력한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기조력, 그죠? 기조력 현상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성의 위치마다 중력 차이가 너무 커서 바다가 말 그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 그 외에 이 달 때문에 지구에도 조수 간만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블랙홀은 그 스케일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인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장면 중에 쿠퍼가 어떻게 이 우주선을 분리해서 스스로 블랙홀로 떨어졌을까 하는 장면일 텐데, 핵심은 바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있다고 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쉽게 말해서 자동 반자동 법칙 같은 건데, 우리가 무언가를 한쪽으로 던지면
반대쪽으로 그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튕겨나가잖아요. 그 외에 그 얼음판 위에서 여러분들 예전에 친구들하고 장난할 때 친구를 딱 밀면 그 친구만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밀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 몸도 같이 뒤로 밀려나가잖아요. 그 반동에 의해서. 그와 비슷한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실까요? 그래서 쿠퍼가 자신의 캡슐과 로봇을 블랙홀 방향으로 던졌을 때 남아있는 우주선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추진력을 얻게 된 거죠. 영화에서는 그 에밀리아 브랜드 박사가 탄 모선을 살려보내기 위한 자고책이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그 고도의 물리학 법칙이 그 베이스에는 깔려 있었던 거죠. 충실하게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란 감독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을지를 또 여기서 상상해보게 되는데 거의 4년 정도를 뭐 상대성 이론, 5차원, 물리학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결과들이 영화의 곳곳에 녹아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스텔라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 바로 블랙홀입니다. 영화에서 블랙홀은 하나의 우주적 어떤 현상처럼 묘사되는데 그렇다면 블랙홀은 왜 빗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건 중력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 어떤 우리가 천체에서 탈출하려면 일정 이상의 속도가 필요하고 그거를 흔히 이제 과학에서는 탈출 속도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 탈출 속도라고 부르는데 블랙홀은 그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수준인 거고 근데 사실은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게 그 정확한 명제이잖아요. 과학적 논리잖아요. 증거. 빛이 1조에 지구 1초에 이게 지구 7바퀴 반을 돈다는데 그렇잖아요. 7바퀴 반을 돈다는데 어디 가당키는 합니까? 블랙홀에서 이 빛이 빠져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수준인 거죠. 블랙홀은 말하자면.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 블랙홀에 한번 들어가면 탈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름도 블랙홀이겠죠.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이제 검게 보이는 거고요. 갑자기 그 이야기 생각나요. 이게 또 약간 삼천포인데 그 누구죠? 그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돈다고 주장한 그 양반. 갈릴레이. 천재 물리학자. 이 갈릴레이가 어느 날 빛의 속도를 재고 싶었대요. 너무 빛의 속도가 궁금해서 자기 조수하고 같이 산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산을 올라가서 야 조수야 내가 이쪽 산의 정상에 있을 테니까 너는 맞은편 산 정상에 서 거기 서서 내가 여기에서 딱 전등 불빛을 딱 비췄을 때 네가 서 있는 그 산 꼭대기까지 몇 초 만에 이 빛이 도착하는지를 한번 네가 한번 재어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험을 했다고 해요. 참 지금은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웃기는 이야기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빛의 속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는데 어떻게 이 산에서 저 산까지 그 속도를 재냐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니까 이게 웃을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지금 알았던 걸, 그렇죠?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 누구죠? 유시아 신 맞죠? 유시아 신의 그 잠언시집처럼 제목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갈릴레오가 자기 조수하고 그런 허무맹랑한 실험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좀 우습고 뭔가 좀 유치해 보이고 이런 설정들, 이런 그 시작이 굉장히 큰 그 인류를 이성과 진보 속에서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핵심, 기초가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방 안에 불을 껐을 때 그 빛이 다 어디로 사라지냐고. 흡수되는 건가? 어디로 갑자기 없어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발상에서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인류가 진보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신박한 뭔가 예를 들고 싶었는데 들지 못했어요. 네. 제 한계입니다. 한계. 자, 그래서 또 샜는데 잠깐 어디까지 했죠? 이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블랙홀 가까이 가면 몸이 바로 찢어지나? 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겠죠. 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데 이런 블랙홀 가까이 가면 몸이 다 산산조각 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가졌었는데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중력이 세서만은 아니고 핵심은 몸 위치마다 받는 중력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 머리가 가장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블랙홀에 가까이 가면 더 가까우면
발보다 훨씬 강하게 끌려가겠죠. 머리가 무거우니까. 그리고 몸이 점점 이렇게 엿가락처럼, 면가닥처럼 길게 늘어나게 되겠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걸 스파게티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스파게티 면처럼 이렇게 늘어진다는 거죠. 길게, 가늘게. 또 인터스텔라 최고의 난제인 5차원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솔직히 이 부분은 영화 보고도 좀 멍해지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쿠퍼가 마지막에 들어간 그 이상한 공간 기억하시나요? 끝없이 이어지는 그 책장 구조 같은 그 공간. 근데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장면은 이제 테서렉트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의 공간을, 그러니까 3차원의 형태로 시각화한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3차원, 4차원, 3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니까, 가로, 세로, 또 기둥 다 있고, 공간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지만, 상상할 수 있지만, 4차원, 5차원 그 위의 차원들은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각화를 해놓은 것이다. 3차원의 공간처럼. 그래서 영화에서는 시간 자체를 하나의 공간처럼 표현한 거고, 저는 굉장히 신박했어요. 그 설정 자체가. 그래서 쿠퍼가 공간을 이동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축을 이동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과거의 머피 방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고, 책장을 건드리고 중력을 이용해서 신호를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이 설정 자체도 중력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면 시공간도 우리가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설적인 상상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영화 후반부의 핵심 장면은 쿠퍼가 시계를 통해 딸 머피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도 비슷합니다. 보통 많은 관객들이 극장에서 울었던 바로 그 장면이죠. 영화 속 미래 인류는 중력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존재들로 설정되어 있고, 쿠퍼는 그 도움을 받아서 시계 초침을 미세하게 움직인 거고, 그 움직임을 모스보호 형태로 전달한 겁니다. 즉 사랑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엄청난 그 물리 데이터 전송이었던 거죠. 네, 얼마나 신박한 현대 물리학에 근접한 설정인지. 근데 이 영화가 이 오래전에 10년 전에 나온 영화라는 게 참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이 영화에 어떤 과학적 오류나 논란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정란만 가지고 외계 행성에서 인류를 재건한다는 설정 같은 건데, 실제로는 인간 몸속 세균이나 미생물 또 생태 환경 문제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죠. 이런 거는. 또 중력이 엄청난 행성에서 우주선이 다시 이륙하는 장면 역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과학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 영화 아닙니까? 영화. 예, 상상력에. 어쨌거나 이 영화가 대단한 건 이 복잡한 과학 설정 안에서도 머피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믿었다는 거. 쿠퍼 역시 딸에게 돌아가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결국 핵심 감정은 가족이고 사랑이 아닐까 싶네요. 카일리 미노그 라이트업 듣고 와서 3부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시간 관계상 음악을 끝까지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 네,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 자, 또 BGM 깔아야죠. 이 정도 크기 괜찮죠? 바로 3부 들어갈게요. 사실은 저 콜드플레이 음악도 준비했었는데 시간 없어서 잘랐어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자, 3부에서는 영화 속에서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은 궁금해하셨을 법한 과학 이야기. 사실은 네, 진 씨가 아주 요즘 흠뻑 취해 있는 바로 양자물리학과 신경과학 그리고 네, 이런 과학 이론들이 우리 내면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쉽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네,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니까 여러분 조금 미흡하더라도 네, 그냥 눈 질끈 감고 들어주세요. 네, 다른 데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끄시면 안 돼요, 라디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배우들의 연기도 신업도 모두 좋았지만 정말 인간의 의식이 현실과 연결될 수 있을까? 가능한가? 내 생각과 감정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과 의문이 더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향하게 된 지점이 있었는데 바로 요즘 현대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집중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양자물리학과 양자얽힘, 양자역학. 양자파동 이런 개념인데 양자물리학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 세계는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어떤 상식적인 세계랑은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요. 메커니즘이.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사물은 정해져 있다. 컵은 컵이고 물은 물이고 책은 책이고 오늘도 내일과 비슷할 거라고 보통 생각하죠. 근데 이 양자 물리학은 이 입자의 상태가 관찰자에 의해서 관측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 관찰자,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저에 의해서 제 눈에 의해서 제 의식에 의해서 딱 고정이 되기 전까지는 의식이 고정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는 게 바로 요 양자 물리학의 메커니즘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또 이제 양자 얽힘으로 이렇게 파생이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입자가 서로 연결된 것처럼 반응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한쪽 상태가 변하면 다른 한쪽도 동시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연결이 돼서 이렇게 자석처럼 딱 붙어서 움직이는 거. 근데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현실로 매니피테이션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양자 물리학, 양자 얽힘의 이제 핵심 이론인데 이게 좀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걸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야 고수인데 제가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고 있나요? 하수인가 아직? 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기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전복시키는 약간 좀 혁명과도 같은 그 개념이어서 흔히 이제 과학자들의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는 조롱과 함께 눈으로 보이는 결과와 논리적 증거만을 어떤 과학의 지표로 삼는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저항 또한 또 만만치 않았죠. 요그 물리학, 양자물리학 개념은. 하지만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또 연구되고 있고 많은 증거와 논리, 논거들이 또 제시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양자역학, 양자얽힘의 핵심은 관찰자의 상태와 인식이 결과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며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내 의식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와 내 주변, 그러니까 나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현실이 현현된다는 거, 매니피테이션 된다는 거, 창조된다는 거, 정렬된다라는 개념이 이 양자 물리학의 핵심인 거예요. 저 계속 지금 핵심 개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무심코 반복되는 어떤 감정과 말, 그리고 오래 유지된 나의 어떤 사고나 행동의 패턴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 반복하는 행동에 이 우주가 양자장이 반응해서 그 감정과 행동을 그 의식을 내 현실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서 계속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럴 때 우리 보통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안 좋은 일 뒤에는 꼭 안 좋은 일이 이어지는. 사실 그게 어떤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기보다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 내가 내 의식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 그게 머피의 법칙, 나한테는 머피의 법칙이 변함없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의 그 패턴의 양자장애 반응을 해서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창조해내는 거죠. 현실로 정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여러분들 눈앞에 놓인 어떤 관계, 환경, 반복되는 상황들, 그 루틴, 패턴들이 좋은 패턴이든 나쁜 패턴이든 과거에 내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감정과 의식의 흔적이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나요? 믿어지시나요? 그러니까 늘 불안했던 사람은 안전한 상황 속에서도 위험 신호를 먼저 찾게 되고 늘 인정받지 못하고 못했다고 느끼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칭찬보다 무시당한 기억을 더 오래 붙잡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뇌는 익숙한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잠이 안 올 때마다 내가 수면제를 먹었을 때 잠이 잘 왔단 말이야.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할 때마다 그 감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뭐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들인다거나 이런 행동들. 사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 보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술 먹으니까 잠 잘 오네. 약 먹으니까 잠 잘 오네. 쇼핑을 하니까 물건을 막 사들이니까 내 좀 스트레스가 풀리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받았던 이 달콤한 보상이 내 뇌에 각인이 된 겁니다. 각인이 돼서. 그래서 그 다음에도 같은 불안한 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 잠이 안 오거나 다시 그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아, 이럴 때 술을 먹었으니까 해결이 됐어. 이럴 때 수면제를 먹었으니까 해결이 되더라. 막 음식을 과식해서 먹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기분이 좋아지더라. 이런 패턴. 이 과거의 익숙한 패턴에 갇히게 되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역시 이 우주, 양자장, 양자에너지 그 반응, 에너지는 그 과거의 패턴에 안착을 해서 다시 또 같은 패턴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이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고 내일도 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루프를 끊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 의식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익숙했던 불안으로 회귀하고 예전 방식으로 반응하고 싶어져요. 우리는 수시로 인간이기 때문에 회귀 본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래. 결과는 뻔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런 말들. 가볍게 툭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뇌는 그 말을 계속 반복 학습합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식이나 폭식 이런 것들을 감정을 풀고 충동 소비를 반복하고 강박적인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그러니까 우리 그 양자장은 양자에너지는 양자 물리학에서 보는 건 그 관점인 거예요. 우리의 뇌는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말했는가 보다 그 말 아래 깔려있는 그 감정 상태를 더 강하게 기억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돈이 없어서 계속 결핍과 불안을 붙들고 있다면 내 통장 아직도 통장이네. 아, 뭐야 29만 원이 전재산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결핍에 사로잡혀 있다면 사실상 그 불안한 상태를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에너지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통장은 통장이 되고 풍요는 오지 않고 원하는 현실이 더디게 늦게 오는 겁니다.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언젠간 올 거예요. 하지만 더디게 늦게 온다는 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얼마나 내 의식을,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느냐, 할 것인가. 나한테 풍요가 올 거라는 거. 내 통장이 통장이 아니라 풍요의 통장이 될 것이라는 그런 감정. 요 의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일관되게 유지하느냐,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결국 나의 선택과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과 마음의 양자장의 반응에서 현실을 창조하고 정렬시킨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양자 물리학의 핵심인 거죠. 또 핵심 또 얘기했네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죄송한데 좀 어려운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에 또 이어서 할게요. 기회가 되면. 근데 중요한 건 완벽한 각성이나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살다 보면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나 부처가 아니니까.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아,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다시 과거의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또 술 마시려고 하는구나. 또 과소비하는구나. 또 과식하는구나. 부정적으로 또 생각하는구나. 이런 패턴을 내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 그게 가장 정말 중요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그때마다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식적인 선택. 오늘 어떤 말을 할지 또 어떤 감정을 붙들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지 숨 한번 천천히 쉬고 잠깐 눈 한번 질끈 감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기꺼이 다시 돌아온다. 과거의 패턴은 지나가고 나는 고요해진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딱 붙잡고 선언하는 겁니다. 본인에게 마치 주문을 걸듯이.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현실이 바로 풍요로운 현실로 바뀌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내 정신의 방향키를 다시 붙잡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꽤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과거의 그 어떤 패턴, 루프를 끊어냈는데 습관이든 네, 뭐 의식이 됐든 관계가 됐든 상황이 됐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지금 클로징도 못하겠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 인터스텔라 속 숨겨진 이야기부터 흥미로운 현대 과학 이론까지 아주 긴 여정을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 한 편이 블랙홀과 상대성 이론, 또 양자물리학, 인간과 사랑, 그리고 인간의 의식과 존재까지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주는 것 같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역시 영화 속 우주처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에는 계속 계산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고 또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다는 것.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두려움 속에서도 선택하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내를 향해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어떤 공명되는 그 지점이 있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하트 도슨트 DJ 정진희였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샘킴, 내가 나의 세상이라면.

너도 마저 잠든 네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불러내는 family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